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로 도전해본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확신이 조금 많았던 일이 생각보다 속도가 느려서 마음이 좀 답답하다고 지인에게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지인이 하는 말이 기대치가 높았구만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확신과 기대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를 끝내고 혼자 조용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왜 바라는 게 없었고 욕심이 없었겠나 싶더라고요. 첫 술에 배부르길 바라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게 시작은 확신이었고 점점 기대치로 드러났을 거예요. 뭐 딱히 기대치라고 할 건 아니더라도 마음의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 아래로 맴도는 현실이 좀 답답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기대치가 있었네요. 기대치는 있었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기대치 없는 인생은 곤란하겠죠.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항상 그 기대치에 매몰되는 그런 인생을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둘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들 나누고 있고요. 미리미리 주신 사연들 살짝 다듬어서 준비합니다. 문자 참여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들을까요? 노사연의 님 그림자, 그리고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

짧은 글, 긴 여운. 태양에게 자비심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한낮 태양이 던지는 금빛 그물에 포획된 생물은 허덕거린다. 하지만 나는 여름이 좋아. 여름이 오면 내 안에 사는 이마가 반듯한 착한 소년이 환호작약한다. 태양이 만물에 흩뿌리는 빛은 그것이 기쁨, 희망, 자애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태양 아래서 토마토와 복숭아, 자두가 둥글게 익어간다. 한낮 공중에서 타던 해가 떨어진다. 해진 뒤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질 때 지금 여기에 없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돌면 멜랑콜리로 물드는 기분을 사랑한다. 사방에 어둠이 내리면 후박나무와 단풍나무 잎이 수렁거린다. 집 근처에 온 너구리가 슬그머니 어둠 속으로 움직이는 기척을 느낄 때 나는 여름 저녁이 좋아지는 것이다. 땀을 씻고 갈아입은 면셔츠의 까슬까슬한 감촉에서 내 안의 부정적인 기분은 멀어지고 좋은 삶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른다. 손에 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대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일으키는 행복감을 떠올린다. 우리는 꿈꿀 때 꿈인 걸 모르듯이 사랑할 땐 사랑을 모른다.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왔다가 지나간다. 행복도 너무 흔해지면 그 체감은 덜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해마다 불행의 그물을 찢으며 돌아오는 여름의 행복은 줄어드는 법이 없다. 당신에게 왔던 그 금빛 여름이 나의 여름을 질투해서 파업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함께 하셨어요. 마음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장석주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 오늘 시작할 때 기대감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했는데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손에 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대신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일으키는 행복감을 좀 떠올려 보자는 거. 진짜 우리가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쥐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바라는 마음만 커지고. 그러니까 행복도 너무 흔해지면 그 체감은 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진짜 어느 순간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순 없는데 나도 모르게 정말 곁에 와 있는데도 그걸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멀리 있는 걸 쳐다보고 이런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먹고 걷고 듣고 읽고 쓰는 모든 일상적인 행동에서 침묵하거나 혼자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얻어내는 행복의 기술까지 내가 느끼는 행복의 범주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합니다. 자, 1부 끝곡은 이영희님 신청곡으로 준비해요. 문자는 2부에 볼게요. 유리상자 순애보.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431.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펄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 2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세요. 신청하신 노래에서 뭔가 가을 냄새가 나는데요. 그리고 황금배련님, 네, 소디입니다. 소디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라고 주말 잘 보내셨죠? 한 주 첫날인 오늘도 노초와 함께 최고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종덕님 어서 오시고요. 좋은 한 주 되세요. 이번 주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우리 월요일 인사는 진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좋은 한 주 보내요. 멋진 한 주 시작해요. 서로 뭐 힘내요. 파이팅해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읽으면서 제가 할 얘기를 하게 돼요. 동시에. 그리고 503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온양온천 장보로 전철 타고 가면서 방송을 어디에서 온양온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온양온천이 어디까지 지하철, 아니, 전철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 순간 온양온천이 그렇게 가까운 곳이에요?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 길 이런 거에 너무너무 궁금함이 많아서 찾아봐야겠습니다. 꾸리님도 반갑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라고요. 영희님 노래 잘 들으셨나요? 진짜 유리상자 순애보 처음 나왔을 때 어쩜 세상 이렇게 절절한 노래가 있나.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고 부르고 또 불러도 지루하지 않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지금 들어도 좋고요. 9319 뒷분을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그렇죠. 어제가 처서였죠. 처서가 지나도 식지 않는 더위 언제쯤이나 식을까요? 하셨는데 언제쯤이면 식을까요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더웠어요. 네, 그 어느 아침보다 가장 더웠습니다.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다시 뭐 지금 가을 얘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다시 푹푹 찌는 걸 한참 경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김선숙님, 왜 그리 피곤하던지 늦잠이 들어서 동생 도시락을 못 싸서 보냈네요. 그 동생분 도시락을 늘 싸서 주시나 봐요. 보통 일이 아닌데 왜냐면 새벽에 진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도시락도 싸놓고 밭에도 갔다 오시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단하십니다. 유난히 피곤한 아침이라 믹스 커피를 이건 너무 많습니다. 4개나 타서 아이스로 마시니까 정신이 차려지네요 하셨는데 이게 반짝한 효과는 있어요. 아무래도 달고 뭐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4개는 아무리 얼음을 타도 이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눠서 조금. 네. 그래도 4개는 너무 많죠 하루에.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월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네, 이런 건 좀 뭐 지나치게 바라도 괜찮은 거고요. 3047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화정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732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기대는 하되 많이 하지 말란 얘기죠 하셨는데, 그럼요. 살면서 어떻게 기대치를 버리겠어요. 우리가 뭐 새로운 일을 하든 하던 일을 하든 간에 늘 기대라는 게 있죠. 오늘은 이 정도면 저희 방송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오늘은 신청곡이 그러니까 늘 다 소화를 못하면서도 그런 기대가 있고, 또 어떤 얘기를 하나 할 때도 이런 얘기에 또 얼마나 많이 공감해 주실까라는, 이것도 하나의 작은 기대라면 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했던 그런 막 내용들이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살짝 이걸 또 뭐라고, 이것에 또 혼자 약간 낙담하게 되는 때도 있거든요. 작게 얘기하면 이런 것까지도 다 기대고 또 뭐 하나의 실망이고 그런 거니까, 기대는 하되 그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 선에 못 미치면 막 혼자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고, 예, 그런 걸 좀 하지 말자는 얘기죠. 기대를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수지콰트로 크리스 노르만이 함께하는 스탬블링 전해드려요.

푸지카트로 크리스 놀만이 함께한 스탬블링인 전해드렸고요. 2470 뒷번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지나가다 늘 듣기만 하다 오늘에야 참여를 한번 해보는데 제대로 갈까요? 하셨어요. 제대로 왔어요. 2470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애칭이나 성함 한번 남겨주시면 번호 말고요. 다른 분들 불러드리듯이 그렇게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더 친근하고 좋은데 어떠실까요?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79 뒷번호 쓰시는 분은 오랜만에 오셨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신청하신 노래는 지금 전해드릴게요. 오늘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일까요? 이건 3부에 제가 질문 드려도 되나요? 에어서플라이 더 원 대추얼럽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숙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김현식 그대와 단둘이서.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잠시 폭염경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강원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강릉평지 지역, 그리고 경기 김포, 화남, 광주 지역, 경남 통영, 함양 중부 지역, 경북 구미, 예천, 김천 북부, 울진 평지 지역, 부산, 부산 동부 지역,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그리고 충남 공주, 청양, 도서 지역을 대회한 보령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쓰시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날이 오늘 좀 많이 덥네요. 아침부터 제가 느낀 더위는 좀 그렇다라고 했더니 우리 은정님도 저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아침이 많이 더워서 시간이 거꾸로 가나 그랬다니까요. 라고. 그쵸. 입추절기 얘기도 하고 처서 얘기도 했는데 아, 약간 끝에 머무는 그 여름 늦더위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뭐. 자, 그리고 오늘은 추억사연 만나러 가는 길, 노래 하나 들으면서 사연을 만나러 갈까요? 이재성의 촛불잔치 준비합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9471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학창시절 음악 좀 듣고 책 좀 읽었던 소녀는 어느새 흰머리가 히끗히끗 올라오는 중년의 여인이 됐습니다. 저를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니 좀 웃기네요. 안녕하세요. 매일 조용히 노출을 듣는 청취자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내근직만 해서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쉬다가 재취업을 어렵게 하고 나니 호사가 주어졌네요. 제가 호사라고 표현하는 일은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먹던 제가 요즘은 자연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서울요금소를 빠져나가 한참 운전을 해야 하지만 그것마저도 즐겁게 해요. 그 길에 노추가 친구가 되어주고요. 학창시절엔 테이프 하나 사려고 늘 용돈을 모았는데 그 많은 테이프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소영씨가 방송에서 테이프 얘기를 한참 하던 날 저도 집에 가서 늘 보관만 하던 짐 상자 몇 개를 열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결혼과 동시에 친정에서 저와 함께 빠져나온 일명 보물상자는 어디에 진열될 물건들이 아닌 평생 보관만 하는 추억을 모아둔 상자죠. 진짜 한 번도 꺼내서 어디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에 두기도 뭐했던 다들 이러셨나요? 결혼 준비 때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그냥 통째로 상자에 담아서 내주라고 했더니 뭐가 뭔지도 몰라요. 큰 이사 몇 번 하다가 살짝 추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것저것 뒤엉켜 있습니다. 그 안에 과연 테이프가 있긴 있을까? 몇 개나 있을까? 들을 수는 있을까?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요,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빈 케이스들만 통째로 담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그 테이프들도 무더기로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저의 짐이라곤 없는 친정,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오빠네로 합치면서 그때 옮긴 짐은 엄마 물건들이 다였거든요. 오빠네로 묻어갔나 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미스터리입니다. 암튼 빈 케이스만 확인하고 소영님 얘기가 떠올라서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사모은 건 하나도 없고 대학교 때 샀던 몇 개가 뒤늦게 발견되긴 했어요. 이 두 곡의 느낌이 비슷해서 늘 같이 떠오르던 노랜데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해 볼게요. 녹색지대 멋진 연극처럼 엄정화 리모콘과 매니큐어.

엄정화의 리모콘과 매니큐어, 먼저 들으신 노래는 녹색지대의 멋진 연극처럼,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리모콘과 매니큐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알아 그러면 아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쓰시는 분이 이 곡을 골라주셨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네요. 에, 그 보물상자 제가 뭐 결혼 안 해봤습니다만 결혼한 친구들도 친정에서 빠져나올 때 그 보물상자를 몇 개씩 다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안에는 학창시절에 뭐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집에 와서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봤고, 아예 딱 처음에 이사집 나가듯이 박스에다가 학창시절에 뭐 그런 졸업 앨범, 성적표 뭐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것저것 추억될만 상장 그런 것도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약간 그 뭐랄까 창고방 이런 데서 그냥 보관만 하는 느낌. 살다 보니 그걸 열어볼 시간도 없고, 진짜 나중에 이사 몇 번씩 하다가 뭐 물건 출연해야 될 때 그럴 때 꺼내서 구경하다가 시간 막 미사 좀 써야 되는데 옛날 추억 구경하고 있고 뭐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테이프는 하나같이 빈 껍데기 뿐이더라라는 얘기를. 그게 제 생각에는요, 친정에 이미 좀 빠졌고 와서도 그 상자에 같이 있던 것도 몇 번 이사하고 추리다 보면은 그럴 때 또 없어지기도 하고, 제일 많이 없어진 건 아마 원래 살던 친정에서, 예, 나름 뭐 보관한다고 했지만 이미 조금씩 그 관리 부주의로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어쩜 그렇게 그 보물상자 안에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친구들과 뭐 주고받았던 편지, 예, 그런 거. 저는 학창시절에 썼던 그 뭐 편지라던가 그게 뭔데 그걸 보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좀 꽤 많이 모아놨을 때는 한 번씩 그것 보면서 옛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 떠오른 노래도 있고,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도 집에 보관만 하고 있는 그런 보물상자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번 날 잡아서 열어보세요. 진짜 너무 안 꺼내가지고 그 안에서 이걸 왜 여기 이렇게 두기만 했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하나쯤 꺼내서 진열해놔도 될 만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저는 음반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음반이 많았는데, 예, 그래서 다 갖고 다니질 못해가지고 이제 본가에 두고, 뭐 장을 따로 어렸을 때는 그런 걸 했거든요. 나중에 음반이 많아지면 장 짜서 할 일도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디지털 음원의 세계로 넘어오니까 물론 이제 음반을 이제 받게 되는 일은 있는데, 직접 그렇게 옛날처럼 다들 그러실 거예요. 직접 테이프나 뭐 CD나 이런 걸 사러 다니는 일이, 예, 오히려 그냥 희귀 음반 모으시는 분들, 아니면 옛날 느낌으로 다시 좀 LP 사서 들으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LP는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옛날 처음 나왔던 그런 뭐 초판 이런 건 가격이 뭐 음반에 따라서 어마무시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추억들도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보내주십시오. 자, 소정의 선물 947을 쓰시는 분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은 킬리만자로의 표범님의 신청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뱅크 가을의 전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4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3718 뒷번호 쓰는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은주님, 은선님도 오늘 와 계시던데 두 분이 친구는 아니지만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 은주님, 은선님, 은정님, 은경님 이렇게 약간 여기는 다 이제 은 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어떤 마음의 출석부가 좀 있나 봐요. 출석 이런 표현은 안 쓴다고 했지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영섭님 어서 오세요. 296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경아님이세요. 그리고 네, 931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아싸, 간만에 좋은 곡 듣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6310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저도 보물상자 있는데 그 안에 하나 더 들어갔죠. 아, 원래 친정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살면서 하나 집어넣은 게 결혼앨범이라고. 결혼앨범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긴 근데 결혼앨범을, 그러니까 웨딩앨범이라고 표현하죠. 웨딩앨범을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 이제 지인들도 야,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들 불러서 뭐 집들이 하고 그럴 때 몇 번 자 봐라 이제 구경하고 그러면 그 뒤에는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한 번씩 둘이 좀 추닥거리고 나면은 뭐 그런 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그래 뭐 잘 살아보자 이런다던데 그랬더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거든요. 아, 다들 이런 보물상자는 일단 있나 봅니다. 오, 보물상자 진짜 다들 있으세요? 남자분들도 있으세요? 옛날에 막 군대 있을 때 받았던 그 위문 편지도 좋고 애인이 준 편지도 좋고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약간 일생 살면서 가까이 두고 자주 꺼내보진 않아도 절대 버릴 수는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혹시 꼭 보물상자가 아니더라도 전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 해봐도 재밌겠는데요. 자, 문자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은 건 학창시절의 앨범이나 뭐 그런 테이프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자, 이번에는 9319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듣고 올까요? 윤신의 DJ에게.

윤신의 DJ에게였습니다. 0385 뒷부로 쓰시는 분이 저도 웨딩 앨범 거기 넣었는데 거기 다 넣는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아, 다 거기 넣으세요? 하긴 또 자주 안 보는 거니까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시겠네요. 그리고 1102 쓰시는 분은 제 주위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자주 안 쓰는 거 안에 나중에 하나나 살면서 하나씩 더 추가된다고. 그게 앨범일 거라고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은정님도 동감이라고 하셨고요. 4106 쓰시는 분도 살다 보면 더 늘어나죠, 짐이. 그래서 항상 처치 곤란인 것들이 늘어나는데 그 속에 추억도 있다. 그렇네요. 참 그게 그렇네요. 자, 신청곡을 두 곡 이어갑니다. 화정님의 신청곡 4월과 5월의 바다의 여인, 그리고 권용섭님의 신청곡 끝이 없는 길 박인희의 노래까지 이어갑니다.

이종덕님이 선곡이 예술이네요 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정태님, 그쵸, 더위가 끝자락으로 치닫고 있는,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김진백님도 고맙습니다. 4791 쓰시는 분은 파주에서 구파발까지 시내버스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주말이면 포천 농장에 가서 이것저것 약도 주고 물도 주고 밭도 메고 옵니다. 라디오를 들으니 좋은 노래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옥수수 따와서 간식 먹으면서 노래 들어요. 오늘 오후 출근이 있거든요. 라고. 이 사진 주신 게 그 파주에 있는, 아니, 포천에 있는 농장인가 봐요. 멋진데요. 여기에서 다 수확해서 오셔가지고 내가 한 거 내가 먹는, 아, 그 너무 멋진데요. 진짜 누구나 꿈꾸는, 아, 말도 막 더듬어. 누구나 꿈꾸고 저도 로망이 있었던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곡은 일단 준비를 해놓고요. 아, 그분을 소개를 못해드렸던 분이 계세요. 우리 7286 쓰시는 분이 좀 더 자주 와야 되겠어요. 소영 씨가 저를 잊어버린 것 같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애칭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 헷갈립니다. 번호가 비슷한 번호가 너무 많잖아요. 핑계 같지만 애칭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끝곡은 김정태님의 신청곡 신계행의 가을사랑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질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급한 일을 당했을 땐 치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그 일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셨고요. 치비를 가릴 땐 도를 갖춘 이가 먼저 해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도가 없는 사람에게 해가 되면 이는 도덕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밝혀주셨고요. 해를 다 차지하고도 도덕만 잘 갖추면 결국은 바르게 돌아오는 이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2: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14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해를 다 차지하고도 도덕만 잘 갖추면 결국은 바르게 돌아오는 이치가 있다고 밝혀주신 대산종사님의 말씀을 함께하면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예상치 못한 순간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일단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는 노력을 하고 그 후에 시비를 가려도 늦지 않을 겁니다. 또 그 시비를 가릴 땐 도를 갖춘 사람이 해가 돼야 한다는 말씀 역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덕을 쌓고 덕을 베풀고 또 덕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그렇게 오셨네, 미도와 파라솔, 아마추어.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감사 생활입니다. 원불교 교도들에게 아마도 가장 익숙한 일상 속 실천 덕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감사 생활은 원망 생활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일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 은혜를 느끼고 고마워하며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감사 생활은 원불교 인생관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긍정적 세계관, 희망적 인생관, 상생적 윤리관, 상화적 평화관으로 천만 경계 속에서 항상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다섯 번째 조항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대산 종사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해 감사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세상에서 잘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해 원망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감사 생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 송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하면 저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을 다 부처 만들까? 대종사님이 법을 펴신 목적은 오직 이 하나다. 기질도 지혜의 밝기도 엄력도 각각인지라 알고 보면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결국 정전이 됐다. 수학처럼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해법이 없다. 어느 구름에 비 들었을지 모르는 일이며 사람 따라 확 와닿는 지점이 다양하니 같은 말씀을 반복한다. 어리석은 우리 중생, 공부를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변덕도 심하고 입맛도 까다로우니 그에 맞춰 어르고 달래며 법을 이리저리 요리해서 내놓으신다. 이래서 못하네 저러서 못하네 핑계대며 빠져나가려는 구멍을 탁탁 막아서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하고 부처되는 다른 길로 연결하신다. 동으로 핑계를 대면 정으로, 너무 커서 못한다 핑계를 대면 세밀함으로, 남자라서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적어서 배워서 못 배워서 하네 못하네 부처되는 길에서 이탈하려 하면 반대의 길을 활짝 열어보인다. 사막이 너무 어렵다고 건너뛰려 하니 다시 좀 더 세세하게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 내왕 시 주의사항으로 길을 내시며 이쪽으로 가보라 하신다. 알고 보면 다 사막인데 새로운 수행법인 줄 안다. 이론상 하나면, 교리도 하나면, 일상수행의 요법 하나면 충분하지만 길을 내고 내고 또 내며 같은 말씀을 포장지로 바꿔가며 내미신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 열의 위에 올려놓고야 말겠다는 대소유무의 주밀한 프로그램 안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상시로 공부할 때나 교당을 다녀갈 때나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한때도 공부를 떠나지 않고 누구나 부처로 만들어 놓으리라는 물샐 틈 없는 완벽한 법망이다. 다 부처 만드는 재료들이라 어느 것을 가져다 써도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연결되어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 일원으로 향한다. 평상시에 육군을 운용할 때도, 교당을 다녀갈 때도 상시로 정기로 넘나들며 성불의 공부길 놓지 않게 한 열애의 숨은 방편들이 무량하고 무량하다. 모든 개울물들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 어떤 길을 통해 가더라도 목적은 하나, 부처되는 일이다. 기질, 업식, 지혜의 정도, 와닿는 부분 따라 각자가 어떤 지류에서 시작해도 결국 다 바다, 본성, 일원, 열애로 향한다. 실상 일체 교리는 일원 하나면 완벽하다. 본성이 일원이다. 일원을 깨쳐 퍼즐의 원판을 나는 이는 퍼즐 조각인 일체의 교리와 말씀들이 어느 지점인지 훤히 안다. 원판을 알면 동정에도 대소에도 유무에도 걸림이 없다. 원판을 모르면 작은 퍼즐 조각 한두 개 붙잡고 평생을 자기 퍼즐이 옳다고 고집한다. 원판을 먼저 알고 퍼즐을 맞춰야 성불로 가는 퍼즐 놀이가 재미가 있고 완성도가 있다. 그 원판으로 안내하는 무량한 자비의 손짓이 바로 우리의 정전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장호성 교무님의 글 빠져나갈 틈이 없구나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과 이론상의 진리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기 111년 법인절을 맞아 지난 8일 영산성지에서 법인기도가 거행됐습니다. 영산성지 법인기도는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의 사모해한 정신을 되새기며 해마다 열리는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는 교화 훈련부가 주최하고 청운회, 봉공회, 여성회, 청년회, 재가단체와 영산성지 공동체가 주관해 치러졌습니다.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재가 출가 교도들이 함께했는데요. 인류 구원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다했던 선진들의 창립 정신과 법인 성사의 거룩한 뜻을 함께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진들이 기도를 올렸던 구인 기도봉에 올라 세상의 평화와 교화 대운을 서원하며 간절한 염원을 모았습니다. 이번 기도에 동참한 교도들은 백지혈인의 법인 정신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나와 이웃, 온 세상을 맑고 밝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제8회 법인절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법인정신 계승을 위한 연구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는데요. 영산선학대학교 선학연구원이 주관하고 재가단체가 후원한 이번 대회, 법인정신의 계승과 교화단을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환영사에 나선 영산선학대학교 총장 박성현 교무는 법인절은 사모여한의 정신으로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를 이룬 숭고한 역사라며 교화단의 본래 정신이 우리들의 공부 과정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함께 성찰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영산선학대학교 정연기 교무는 발표를 통해 지자본위의 원칙이 무너진 점을 교화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으며 해법으로 단원 스스로의 처지와 발언에 따라 단을 구성하는 원치 조단법의 복원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동탄교당 박세훈 교무가 이어갔는데요. 박세훈 교무는 교단 통계를 근거로 교화단 운영의 현 주소를 짚었습니다. 단의 활성화가 실질적인 교화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 대안으로는 설명 중심의 단회에서 체험을 나누고 문답하는 단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연령이나 지역이 아닌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목적단 개설을 방안으로 제시했고요. 세 번째 발표는 원불교 본공의 김경선 교도가 맡았습니다. 제가 교도의 눈으로 교화단이 활성화된 네 곳 교당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이들 교당의 공통점은 사람 중심 운영에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와 청년 교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생활문화 활동, 신입교도 맞춤형 교육이 교도 사이에 친밀감을 키우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한 참석자는 원불교 교화의 해법을 초기 교단 역사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며 대종사님의 조단법을 통해 공부와 교화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원기 111년 법인절을 맞아 중앙총부가 법인절 특별기도를 거행했습니다. 15일부터 6일간 대각전에서 법인절 특별기도를 올린 건데요.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올린 이번 기도는 교화훈련부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특별기도는 교단의 역사를 함께 되새기는 순서로 채워졌는데요. 기도 첫 3일간은 교사 봉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인 기도에 담긴 창립 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였고요. 18일엔 총무부장 이상균 교무가, 19일에는 교화훈련부장 이인성 교무가 설법을 했고, 20일엔 수의단의 상임중앙 박중훈 교무가 설법을 진행해 법인 정신을 되살리는 거룩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내해 드리면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원음의 소리에서 법인절 특별기도 설법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하시면서 법인절의 의미는 물론 법인정신을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이 고성 잼버리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3박 4일간 고성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열린 제16회 한국 잼버리에 참가해 세계의 스카우트 청소년들에게 원불교를 알리고 마음 공부의 체험을 공유한 시간이었는데요. 평화를 잇다, 지구를 살리다, 미래를 개척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엔 18개국 약 3,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원불교 연맹에서는 스카우트 대원 23명과 지도자 5명, 운영요원 5명이 참가했습니다. 원불교와의 만남은 전시관 소울존에서 이뤄졌는데요. 원불교 종교관에서는 원불교 선빵과 원마니, 이론상 연날리기를 통해 세계의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원불교 종교관에서 운영하는 선빵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원만히 만들기를 통해 누구나 이론상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8일엔 원불교 종교 행사도 열려 독경과 마음 공부 등 종교적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관응 원불교 연맹장은 네 가지의 금을 주제로 참가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설법했습니다. 원불교 스카우트 송효연 교무는 원불교 연맹 소속의 지도자들이 종교 부스에서 세계 각국 대원들에게 원불교를 적극적으로 알려 보람이 컸다고 전했고요. 앞으로도 스카우트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원불교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클리 원앤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먼저 창작성과 이런 세계로 이어서 유럽입니다. 여름 스케치.

0: 원불교 알림 책.
1: 원기 111년 법인절을 기념해 원불교 청소년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당 법당 그리기 대회인데요. 반짝이는 일원상, 법당 풍경, 함께 법회를 보는 모습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교당 법당을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고요. 그림 크기는 A3, A4 사이즈입니다. 참여한 어린이에겐 멋진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네요. 많은 어린이 교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단의 어버이, 세계의 어버이, 소중한 당신을 모십니다. 제43차 원청의 훈련이 9월 5일 오전 10시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원청에는 대산종사님께서 내려주신 세계의 어버이 교단의 창립조란 법문을 받들어 원기 71년 6월 교단 만대의 경제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출범했는데요. 대산종사님을 비롯한 원로 선지님들의 발언과 회원님들의 애정과 열정 덕분에 교단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올해에도 회원님들의 공부심 향상 및 친목을 도모하고자 훈련을 준비했는데요.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문세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송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2: WBS 원음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뭔가에 몰두하게 하는 힘, 그게 집중력 아니겠어요? 우린 그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부단히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있죠. 명상, 음악, 영양제까지 알려진 것처럼 집중력에는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좋은 자세도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의자에 가볍게 앉아 손으로 머리를 누르고 턱을 당기고 등줄기를 힘껏 늘려 2초에서 3초간 양 어깨를 올렸다가 털썩 내리는 것. 이렇게 누구나 지니고 있을 집중력을 좀 더 쉽게 빠르게 끌어내보는 건 어떠신가요? 원활한 한 주를 위한 팁,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한해 문세윤 추의 비행기.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3: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7: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8: 반갑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제가 그 보드게임 광고를 보는데 문구에 집중력 부스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졌으면 해서 바둑도 그렇고 보드게임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력 향상을 위해 노력들을 하죠. 집중력이야말로 능률은 물론 삶의 질까지도 달라지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천천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늘어지는 듯한 오후에 집중력을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집중 타임 지금부터 출석 문자 집중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김민석의 청춘일기 그리고 이무진의 청춘만화.

김민석의 청춘일기, 이무진의 청춘만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467 쓰시는 분이 애들 등원시키고 집에 오면 비로소 제 집중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증발해요. 육아하다 보면 멍때리는 게 일상인데 오늘 보드게임이랑 바둑 얘기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 집중력 어디로 도망간 걸까요? 오늘은 방송 들으면서 집안일 스포트 올려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집중력 분명히 있으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집중력을 굉장히 그 많이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가면 증발할 수밖에요. 예, 그럼요. 우리도 좀 쉬기도 쉬어야죠. 그럼요. 예, 멍 때리는 게 그게 넋이 나간 거예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막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도 나의 모습을 잃고 그대로 널브러지는 그런 현상들은 넋이 나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 다시 넋을 데리고 와서 예 다시 나로 돌아와 예 한번 집중력을 또 한번 올려보자고요. 뒷번호 5360 쓰시는 분께서 주말에 소꿉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놀아서 월요일이 피곤하네요.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니 기분 좋은 12시 들으며 룰루랄라 희원님 목소리에 힘내봅니다. 미녀 개그우먼 희원님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도 주말이 엄청 행복하셨을 것만 같아서 저한테도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 전호선님이 희원님 주말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손목이 아파. 아이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왔어요. 신청곡은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해 주셨네요. 손목을 사용을 많이 하셔서인지 아프셨군요. 근데 조금 이렇게 아프실 때 병원 가는 요런 것은 굉장히 그 칭찬해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그 웬만해서 여성분들은 그래도 조금 병원을 가시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진짜 안 가요. 정말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이기 전까지도 안 가요. 그러다가 뭐가 좀 잘못됐나 싶을 때 가시거든요. 근데 조금 안 좋다 싶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칭찬해요. 뒷번호 6124 쓰시는 분은 지난 주말에 딸아이 자취방에 반찬 만들어다 주고 왔어요. 혼자 잘 챙겨 먹었는지 걱정했는데 집이 깨끗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딸을 보고 오니 힘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역시 6124님 닮아서 그런지 아주 꼼꼼하고 예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예 그런 게 아닌가. 원래 그 부모를 자식은 닮아가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정효빈의 내 안에 그대, 김예림의 행복한 날을.

정예빈의 내 안에 그대 김예림의 행복한 날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1부 끝곡으로 연준의 아이스크림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하이키의 행복합니다.
1: 사랑해요 그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털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2380 쓰시는 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집중력 좋아진다고 바둑학원을 보내셨던 기억이 나네요. 정작 바둑보다는 바둑알로 오목을 두거나 친구들과 가자먹는 재미로 다녔었는데 그래도 그때 길러진 끈기 덕분인지 지금 회사 일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추억 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둑학원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주산학원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진짜 바둑학원이 잘 안 보이고 바둑을 두시는 분들도 종로 쪽 이제 이런 데 가면 이제 바둑 두시는 분들 고수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는데 막상 요즘에는 잘 못 본 것 같긴 하네요. 뒷번호 2534 쓰시는 분은 희원씨 잘 계셨죠? 우리 신랑은 김치랑 나물 금방 만든 것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요즘 이 치료 중이라 간이 약한 걸 먹어야 돼서 반찬에 신경 쓰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치료 중이시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질긴 음식들도 못 드실 테니까 그럼 이제 뭐 두부나 아니면 뭐 고기라고 해도 완전히 그 푹 익힌 그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차려드려야겠네요. 아 신경 쓰이시겠어요 진짜.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번호 7337 쓰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가서 공연 보고 오늘은 해운대 앞바다에서 기분 좋은 12시 듣고 있네요. 바다 소리와 함께하니 너무 좋아요. 늦은 휴가지만 부산은 아직 한여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에 이제 북코페라고 이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개콘 팀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실 법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가시면 의외로 볼거리들도 많고 길에서도 공연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가셔서 페스티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2249 쓰시는 분은 희원씨 피곤한 월요일 날까지 끈적이니까 사무실 은자에 엉덩이가 붙은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니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신나는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 두 곡은요. 부석순의 청바지, 비철인의 놀아보세 띄워드립니다.

0: 아주 좋아.
1: 부석순의 청바지 피처링의 놀아보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뒷번호 2165 쓰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12시 덕분에 활기찬 오후 보냅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바빠서 김밥으로 점심은 간단히 해야 할 듯해요. 축하해 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김밥으로 드세요? 그렇다면 제가 노래해 드려야죠. 생일

2165 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좀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얘기 드린 분은 2165 쓰시는 분의 문자를 듣고 했기 때문에 예 찐으로 저기 행복하셨던 거 맞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7409 쓰시는 분이 초등학교 친구가 얼마 전에 입대를 했어요. 다시 더워진 날씨에 힘들게 훈련받고 있을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민호야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 장필순의 방랑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입대하셨군요. 자 전국에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 충성! 오늘도 이 나라를 이렇게 또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장필순의 방랑자, 아이유의 가을아침.

장필순의 방랑자, 아이유의 가을아침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에픽하이의 Fly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우효의 민들레.

0: 밥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추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고개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고개는요. 나팔바지 되겠습니다. 나팔바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는요. 레코드. 나팔바지와 레코드라. 뭔가 어느 시대를 특정 짓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정답을 캐치하셨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싸이의 나팔바지.

싸이의 나팔바지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의 나팔바지였고요. 두 번째 곡의가 레코드였죠. 그렇다면 세 번째 곡에 나갑니다. 가수 도나 썸머. 예, 가수 도나 썸머가 나왔고요. 네 번째 곡에는요. 가수 엄정화 되겠습니다. 엄정화. 자, 나팔바지 레코드 가수 도나 썸머와 엄정화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어느 장르? 저를 유추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즈나의 All in on me 그리고 아이와의 갑자기.

이진아의 Lean On Me 그리고 아이유아이의 갑자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네 번째 곡에까지 넘어가 봤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곡에가 무엇일까요?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나팔바지의 레코드에 가수 도나 썸머와 엄정화까지 나왔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곡에는요?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되겠습니다. 아, 어떤 장르 쪽으로 유추할 수 있을까? 요거에 한번 포인트를 두고 맞춰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다섯 번째 곡의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토의 Have a good day!

유토의 Have a good day까지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첫 번째 곡의 나팔바지에 이어 두 번째 곡의 레코드에 세 번째 곡의 가수 도나 썸머 그리고 네 번째 곡의 엄정화 그리고 다섯 번째 곡의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까지 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디스코였어요. 디스코.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 나오는 주인공만 떠올려봐도 고개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나팔바지에 화려한 셔츠를 입고 긴 다리와 긴 팔로 무대 중앙을 장악했던 댄스. 거기에 화려한 조명들을 현란하게 움직이고 DJ의 DJing 또한 요즘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기는 했어요. 70년대 디스코 열풍이라고 했죠. 디스코 아이콘은 도나 썸머의 I Feel Love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디스코가 주를 이룬 문화였어요. 찾다 보니 디스코라는 어원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음반을 뜻했던 디스크를 모아놓은 장소 디스코텍에서 많이 틀던 음악이라고 해서 디스코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정말이지 싶은 의미의 디스코가 오늘의 정답이었어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 다섯 분 뽑아봤습니다. 뒷번호 6935 쓰시는 분 레코드를 거쳐 도나 썸머 엄정화라는 막강한 힌트까지 더해지니 정답이 선명하게 그려지더라고요. 디스코 화려한 미러볼 아래서 긴 팔과 다리를 휘날리며 춤추던 그 시절 너무 그립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작가님이 써주신 어떤 이 내용과 예 거의 비슷하네요. 그쵸?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7879 쓰시는 분께서도 디스코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2744 쓰시는 분께서는 정답은 디스코. 디디디디디 아에에에스코 졸린데 디스코 단어만 들어도 시원하게 잠이 깨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5085 쓰시는 분 정답 디스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선곡이 다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3382 쓰시는 분은 아하 정답은 디스코. 왕년에는 디스코장 다니며 손가락을 많이 찔러댔는데 이제는 황혼 나이라서 아쉽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으로 엄정화의 디스코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조르마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나우스의 홈런 몬스터엑스의 팔로미 업텐션의 설레 띄워드립니다.

나우즈의 홈런, 몬스타엑스의 팔로우, 그리고 업텐션의 설레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리살칭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칭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문오바이오틱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박스, 건강 백세 시대 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아, 홍경환님께서 오늘 휴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자주 다니는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 받은 후 대중탕 다녀온 후 집에서 어플로 희원씨 목소리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전 오늘까지는 쉬고 내일부터 버스 운행해야 해서 체력 충전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도 휴무 마지막 날이시군요. 그렇다면 네, 오늘 끝까지 밤 12시까지 예 풀로 예 즐겁게 노세요.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요. 내일부터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뒷번호 7590 쓰시는 분이 주말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대청소를 했더니 온몸이 쑤시네요. 월요일에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지만 힘내서 일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주말이 또 너무나도 값진 거 아니겠어요? 화이팅입니다. 뒷번호 2506 쓰시는 분은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와서 정신없이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웃으면서 떡볶이 먹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또 나이들도 함께 들어서 돋보기를 보고 그마저도 너무 행복한 추억이 되는 날이 또 있겠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기분 좋은 열두시 이번 한 주는 공연 소식이 좀 있는데요. 장자의 소유요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 음악극 소유요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배우가 직접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 맡는 뮤지션 형식의 공연인데요. 장소는 대학로 스카이 시어터 2관이고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예요.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초대권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남유정의 네가 참 좋아,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남유정의 네가 참 좋아,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3120 쓰시는 분께서 반려견 데리고 잠깐 아침 산책을 다녀왔는데 날이 습해서 둘 다 헉헉 대며 들어왔습니다. 털 깎아줄 때가 됐나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오늘도 진짜 무척 덥더라고요. 아, 폭염이 다시 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고 이런 때 수분 섭취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양산과 예 선크림 듬뿍듬뿍 바르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1770 쓰시는 분이 마트에 갔다가 세일을 하길래 자두 한 상자 사왔는데 너무 달고 맛있네요. 여름엔 역시 제철 과일이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좋네요. 저는 지난번에 자두 한번 샀다가 너무 신걸 사서, 예, 어르신들이 아무도 못 드시고 저랑 딸내미만 먹었다가 먹는데 질릴 정도였어요. 예, 그렇게 쉴지 몰랐거든요. 예, 이번에 한번 다시 도전해볼게요. 조금만 사가야겠어요. 뒷번호 2491 쓰시는 분이 오늘따라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여름마다 해주시던 시원한 열무국수가 너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해봐도 엄마 맛은 안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 시절 추억과 함께 먹는 국수여서 더욱 맛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무말랭이 반찬은 절대 따라할 수도, 그리고 엄마도 고모도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아,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2046 쓰시는 분의 신청곡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있다고 일러주면 허허해서 알기가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이 대종사께서는 이런 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학인들이 그 지경을 더우 잡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었나니라. 이런 상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참 진리 자리를 쉽게 터득할지라. 대종사께서 과거 회상은 일열의 천보살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이 출현하리라 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6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계절은 서로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강민의 노래입니다. 멋지게 살자.

봄은 여성의 여름의 무성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겨울은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기만의 시간을 묵묵히 통과할 뿐이죠. 문득 다른 사람의 계절을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화려한 꽃을 피운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담스러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피어나지 못한 내 시간이 괜히 실패처럼 느껴져서 왜 나는 아직 여기일까? 왜 나만 더 더딘 걸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잎을 다 떨군 겨울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도 저마다 만개하는 계절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계절에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지요. 우리에게도 분명 각자의 때가 찾아올 테니까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계절을 다정하게 채워줄 노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윤윤서입니다. 만년사랑.

반응들 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예. 네. 혹시 어디 한번 가려고 하면, 아따, 참말로 집을 아주 통째로 거시기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식구들 꼭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보따리상 남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 한 부부가 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짐을 아주 바리바리 거시기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아내가 아이고 이사가오 뭘 그렇게 거시기요 하고 빈잔을 팍팍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서 보니까 글씨 방에 콘센트가 구석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온 식구 핸드폰 충전할 건 천지인데 서로 자기 거 먼저 하겠다고 거시기 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지. 그때 남편이 그 봐라 내 이럴 줄 알고 거시기 했지 아더만 멀티탭을 꺼내가지고 딱 거시기 하더란 말이지. 그때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그 덕분에 여행 내내 식구들은 걱정 없이 거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남편에게는 아주 거시기역에 으쓱해져가지고 참말로 거시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잔소리를 듣던 남편이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보따리상이 식구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1등 준비꾼이었다 이 말이요. 나야 나 남진 정정아 당신 때문에 바람.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노래를 조금씩 맛을 보시겠습니까? 홍준보입니다. 나쁘지 않겠네. 경기도 의왕 이수함 씨 어서 오세요.
2: 돈에 울고 세상에 치였던

오늘도 나쁘지 않았네였습니다. 김혜성 씨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조금은 더워도 좋은 행위 가요재상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봅니다 하셨고요. 독산호 한양님 주말도 잘 보내셨죠? 우와 뜨거워요 하셨습니다. 서일이 아리스리 차차차

아리스리 차차차 서혜리였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청취합니다. 참치맨의 최경식 씨. 그리고 5063번님 뒷자리요. 오늘은 서울이시라고요. 너무 덥다고요. 전주 현동순 씨, 저서가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데 폭염에 열대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는 언제나 흡족하니 올려나요. 참. 이준호 씨, 대전 배송 끝내고 함께하고 있다고요. 고맙습니다. 정민찬 돌아 돌아.

돌아. 정민찬 돌아돌아였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주말 행복하셨죠? 새로운 한 주도 잘 부탁해요. 꾸벅 날씨가 미쳤나봐요. 한여름보다 더 더워요. 오늘도 우리 행복한 방송 좋은 예가상 드리면서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대전의 김연애 씨 오늘은 인천에서 인사해요. 인천의 하늘은 오늘도 높고 푸르게 보이네요. 시원한 카페에서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정예린 샤르르 샤르르.

정혜린의 샤르르 샤르르 였습니다. 자, 지난 마이산 다녀왔어요. 절에서 나오던 말씀이 네가 희망이다 고맙다 말을 마음에 이어받고 왔습니다. 광주까지 돌아오는 길 정은영의 가요상 명곡을 들으면서 도착했어요. 네, 도착하셨군요. 네. 그리고 엠마님이 월요일에는 3부에 시작하는 추억과 함께하는 퀴즈를 참가하려고 외출도 안 하고 라디오에 귀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조네가의 세상 아자아자아자 오늘 또 제대생의 인생 이야기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늘 라디오 함께 할게요. 황용의 당신편 주셨고요. 창원의 변재인 씨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즐거우면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피터팬의 웃고 삽시다 하셨고요. 거창의 이현수 씨가 자연에서 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놈의 더운 날씨는 언제나 물러날지 너무나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민아의 집에 갑시다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풀벌레 소리도 정겹고 저녁에는 귀뚜라미 울고 하늘은 파란색으로 높아지니 저만치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위를 조금만 더 이겨내고 힘냅시다.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귀한 말씀으로 편안함을 즐겁고 신나는 음악으로 행복한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영화의 세상 함께 하신다고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화정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은 외국어인지 우리말인지 헷갈리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콩글리시인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핸드폰은 영어로 셀폰이나 모바일폰이라 해야 맞고 노트북은 랩탑이라 해야 외국인들이 알아듣는다고 하죠. 가만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손에 들고 다녀서 핸드폰, 책처럼 펴서 쓰니까 노트북. 전자 언어민 단어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입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문법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표현하고 서로 뜻만 정답게 통하면 그게 진짜 언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이제 세계적인 언어가 되다 보면 그분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전부 다 영어로 쓰시는 분들이 아 노트북 이렇게 발음하게 되고 네, 그 핸드폰 이렇게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말이 편하고 좋다고 지금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요. 문법 따지지 않고 마음으로 단박에 통하는 정겨운 그런 노래들 함께 하겠습니다. 주현미 안오네 베이로 오빠

서로 만든 이야기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 집안에는 쉽게 버리지 못하는 물건 하나쯤 있다. 오래된 시계일 수도 있고 낡은 사진 한 장일 수도 있다. 다른 이에게는 별것 아닌 물건이지만 나에게는 그 안에 한 사람의 삶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차마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내게는 아버지가 앉으시던 의자가 그렇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늘 그 자리에 있는 의자라고만 생각했다. 아버지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그곳에 앉아 쉬셨고 나는 아버지 곁을 맴돌며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를 늘어놓곤 했었다. 어린 시절에는 무섭고 엄하게만 보였던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다가 문득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다. 말투도 닮아있고 표정도 닮아있고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까지 닮아가고 있다. 그제야 깨닫게 된다. 아버지는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남아 계셨다는 것을. 오늘도 그리운 날이면은 아버지의 의자에 잠시 앉아본다. 이제는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곳에는 아직도 어린 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과 말씀이 남아있는 것 같다.

동대문 지혜심 씨가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편견 없는 세상에서 제 의견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 그래요. 당당하고 예, 정확한 얘기들.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또 그걸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으면 좋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이 팩트체크가 안 된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되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또 뭔가 주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당당한 얘기들 또 편견 없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경미 씨가요. 조은혜 가요 세상은 자랑할 수 있는 넘버원 방송이에요. 9월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한 주의 시작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그럼 대구는 언제 비가 오나. 마산항에는 매일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신천국. 동대문 이지영 씨가 다시 무더위가 시작이에요. 해가 너무 뜨거워요. 파이팅 하세요. 진해성의 감성 발라드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네. 이달의 씨가 대풀이가 또 시작이에요. 36도. 예. 그런데 라디오 세상 조은혜 가장 들으면서 더위를 식혀봅니다. 강문경 눈 뜨고 있는 한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벌써 정답을 주셨는데 네. 선물은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는데 아직 퀴즈도 안 나갔어요. 퀴즈 나가려면 3부가 되어야 됩니다. 네. 너무 성급하신 분이시군요. 네. 그리고 이조 씨랑도 듣고 싶다고 손미나의 집에 갑시다. 진성의 내 여인. 진성의 내 여인이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진성. 네. 이 노래부터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진성의 내 여인하고 그 노래가 준비가 안 되나 봐요. 아, 현숙의 노래인데 신청하셨던 그 푹 빠졌나 봐. 네. 두 곡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상품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요.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이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드립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가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드리고요.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드립니다.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드리고요.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제은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려요. 네. 자, 오늘은요, 퀴즈 아주 쉬워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답도 정답이지만 말이죠. 그 추억이 얽힌 얘기. 오늘 노래를 전해 드릴 건데요. 노래 들으시고 얽힌 얘기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노래는요, 그 퀴즈는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그죠? 동요 때, 네. 수박 많이 드셨죠, 아까. 네. 수박이 정답은 건 아니고요. 그와 관련돼 있는 방학 때 우리가, 예, 그곳에 가게를 원했던 친척집이 과수원했던 집을 많이 많이 찾아가고 싶었던 그때 그 얘기를 예, 잘 들으시면 됩니다. 현숙에 푹 빠졌나 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2.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6: 자, 3부 첫 곡 들으셨어요. 채은아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를 들으셨고요. 이제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노래들. 가요로 떠나는 추억 여행.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펼쳐진 옛날 시골 풍경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또 노래 세 곡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의 애가요로 먼저 전해드려봅니다. 김종구의 수박타령, 박재란의 딸기빛 첫사랑, 도미의 청포도 사랑입니다.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추억 퀴즈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날 농가밭에서 일하다가 잠시 땀을 식히고 새참도 먹고 참외밭이나 수박밭도 지키면서 소나기가 내리면은 잠시 피리를 피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게 별로 없어요. 예. 예전에는 참 신나는 우리들의 놀이터였는데 아이들에게는 올라가서 노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놀이터였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 물레방앗간, 2번 원두막, 3번 정미소, 4번 대장간.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만 보내시면 아까 말했잖아요. 섭섭해요. 네. 여러분의 추억 속에도 뭔가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박이나 참외 먹었던 얘기, 아버지 따라 밭에 갔던 기억, 친구들과 놀다가 소나기를 피했던 얘기,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곡 전해드리고 정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네, 주현미의 주황산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까 주현미 씨의 노래 듣자마자 문자를 보내신 거죠. 네. 안 나갈 줄 알고. 네, 월산동 문영구 씨, 군산의 쌍둥이 할배님께서 예. 국내 최고 MC 조은영. 아, 쑥스러워요. 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박 서리도 하고 했는데 요즘 큰일 나. 네, 정말 추억이요. 네. 그러시죠? 요즘에는 안 되죠. 네. 늘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간호스님의 글 생각하면서 8월의 끝자락에 한 줄을 즐겁게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황순태 씨가요. 아름다운 인생에서 자주 듣게 되었던 예가요들 들으니까 좋다고. 나에게 좋은 형 광주 봉선동의 왕순태 배우의 영시의 이별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이 부산은 오늘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날씨입니다. 홍설의 그리운 어머니 내 어머니 주셨습니다. 네, 김포 통진의 장영민 씨가 배달 중에 노래 신청하셨고요. 세상에 태어난 손녀를 축복하면서 출석합니다. 아, 그랬군요. 축하합니다. 파란숙의 이미숙님도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나요? 바람이 뜨뜻해요. 이 바람 좋은 해 가요 세상에서 시원하게 바꿔주세요 하셨고요. 예. 자, 이해란의 애란화, 국도영의 꽁지 빠지게 전해드립니다.

자, 정답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새싹들에게 먼저 이렇게 선택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처음 도전해 보시는 분들 도전해 보세요. 네, 추억하고 또 정답 보내주시면 네, 그 또 많이 이제 참여하셔서 상품 받으신 분들보다는 새롭게 오신 분들이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새롭게 도전 한번 해보세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이고요.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안양의 진윤철 씨가요. 어린 시절 잠에서리 하다가 잡혀서 바지 벗기고 무릎 꿇고 혼나던 시절이 생각난다. 진성남의 솔밭길 주셨고요. 동대문의 이정 씨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온도방에 대한 촉은 없습니다만 엄마가 처음으로 텃밭에 수박과 참외를 심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새 동굴 사이로 수박과 참외가 주렁주렁 달린 모습을 보면서 가족 모두가 신기했었죠. 수확한 수박과 참외를 들고 집 그늘에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엄마가 직접 키우신 과일을 맛있게 나눠 먹었던 그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처럼 흔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지만은 엄마가 직접 키우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기하고 특별했던 어린 시절의 소중한 여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김광도 씨가 수박과 참외를 키웠지요. 온도막 지어놓고 어릴 때 둘째 형님이요. 네, 김상진은 고향이 좋아 신청합니다 하셨고 김경숙 씨가 어린 시절에 제가 참 키가 밝다고 온도막 지킴이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서리꾼 지켰던 생각이 납니다. 예, 정답 온도막이잖아요. 2번 네 주셨고요. 인천 금단의 노력 박사 소빈님. 옛날에 농사지을 때 서리 피해가 많아서 온도막에 며칠 밤새운 기억이 납니다 하셨고요. 지혜심 씨가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추억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현동의 김용근 씨 고향의 친구들하고 포도밭 가수원들 많이 다녔던 시절이 있었죠 라고 하셨고요. 이수암 씨가 방학숙제도 많이 했죠. 밤에는 자매밭 가서 서리도 많이 했죠 라고 하셨고요. 이미숙 씨가 시원한 바람이 제법 많이 부네요. 2번 온도막 올라가다 계단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눈빛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흘렀던 기억, 아버지는 가엽다고 뛰었던 그 시절, 그 추억 소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자, 산이슬 이사가던 날 신청하셨던 분 먼저 전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2: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예, 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3034번님께서 1번, 정답도 2번인데 1번, 딱 숫자 하나만 적어주셨어요. 1번, 네, 추억의 얘기를 조금만 적어주셨더라도 네, 세상님이니까 드리려고 했는데 네,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정답도 틀렸어요. 네, 1번 아닙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김윤풍님께서 어제는 보천 농장 가서 콩들깨 소고 약도 주고 풀도 메고 옥수수도 따서 맛있게 손주와 함께 먹고 놀았어요. 네, 성애 선생님의 우리 아버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평강공주님께서 어릴 적 낙동강변 온두막에서 수박 참외 바치기 시던 우리 할머니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외사촌 동생들은 여름방학 가면 고모집인 저희 집 와서 한 달 동안 지내다가 갔습니다. 추억이 많은 이가 부자라던데 저는 추억이 재벌입니다 하셨고요. 엠마님께서 중학생 때 종종 짝꿍 내 온두막에서 놀다 갔었어요. 온두막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밭에는 수박이 뒹굴뒹굴 달려있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짝꿍이 짝사랑하던 곱상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우리들을 발견하고 부끄러워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끼리 깔깔거리곤 했던 소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그들이 결혼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매미 소리도 들렸던 추억의 온도마의 정치가 그립습니다 하셨습니다.
6: 3번 정답 온도막. 3번이에요 정답이? 저까지 헷갈리네. 2번인 걸 아는데.
5: 네, 2번 맞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2번이 저까지 온도막이 맞네. 그리고 모처럼 너무 더워서 쉬면서 원어방송 듣고 있는 중에 마침 어릴 적 시골에서 보리자루를 메고 온도막에 가서 주면 참외를 주는 걸 사서 먹었던 옛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깨꼬리 참외를 많이 재배했는데 맛이 있었어요. 노란 색깔에 파랑 줄이 있었어요. 그래요? 파랑 줄이었나? 검정 줄이었나? 생각 없이 그냥 참외만 먹었다. 배꼽 참외도 있었고 뭐 그랬지. 아내의 진윤철 씨가 어린 시절 참외 서리 하다가 예, 요거는 뭐 아까 읽어드렸던 거고요. 유란이 임명 10시 들어오셨고요. 추억의 소야국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70년대 친구들과 수박 서리하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영구 씨. 재경 씨가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서 마당에 멍석 깔고 칼국수 손수 만들어주시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는 쑥 말린 모깃불 피워놓고 그랬죠. 쑥향이 좋았죠. 놀던 시절이 그때가 참 좋았어요. 일하느라 정신없어 번호를 까먹었어요. 네, 정답 온두막. 이수진 가수님 때문에 엄마의 경고, 지인님의 사랑 요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수박 장사를 하시던 모습이 그립네요. 지금 안 계시지만 비오는 날 온도막으로 피하고 했죠. 짝사랑하던 이 학생 보고 싶네요. 짝사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온도막에서 비를 피하고 했는데 비 피하면서 짝사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김경숙 씨, 예, 할머니 할아버지랑 설익군 지켰던 분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네, 쭉. 그리고 아쉽게도 서울에서만 살아왔다는 분도 계셨고, 온도막이 방수지도 많이 했지요라고 하셨던 분도 있었고,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분이 온도막에 앉아서 먹던 수박과 참외는 정말 맛있었죠. 백미는 바늘을 깬 얼굴, 얼음을 넣는 수박 화채를 먹으면서 무더운 여름을 확 날려버렸죠. 네,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 두 분에게 저희가 마련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진의 노래 고양이 좋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의 영시의 이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옛가요를 주신 분들이 많으네요. 추억의 노래가 생각나서. 원래는 이제 최신 트로트 가요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옛가요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 들으시면 됩니다. 자, 부모님이 수박 장사를 하시던 모습이 기억나신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홍소라의 그리운 내 어머니를 계속 신청하신 분이 계셨죠?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우철의 연모 신청하신 분 계시고요. 서산의 유상욱 씨가 가을비 우산 속 가을이 오면 가을 편지 가을 사랑 네, 노래 주셨습니다. 또 7080의 노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전해지는 노래 하나 추억 둘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요즘 유행되는 트로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했거나 속상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미련이나 복잡한 생각을 더 붙이지 말고 마음속에 마침표 하나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새로운 첫 문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 새벽에 나는 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혹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힘든 마음으로 지금 그곳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조용한 음악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시죠.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에 계십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잠시 폭염 관련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울 때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은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가족, 이웃 등의 안전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이기주의자에게 공사를 맡기지 못하느니라.

따뜻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날 공자께서는 한때 도둑의 무리에게 둘러싸임을 당하사 7일 동안 양식이 끊어졌으나 태연히 앉아서 말씀하시기를 기후가 추운 뒤에야 송백의 절개를 알고 환란이 있은 후에야 공부에 참된 힘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대중의 마음이 조금도 요란하지 아니하여 서로 평온한 음성으로 노래하며 화답하거늘 도둑의 무리가 그 광경을 엿보고 크게 놀라 가로되 이는 반드시 하늘 사람의 무리라 하고 드디어 물러갔다 하나니 이는 망고에 안심하는 표본이 될 만하니라.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당할 일은 남도 못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하루 무언가에 쫓기듯 걸어오진 않으셨나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숨 한번 크게 내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 편안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으로 글 남겨주시면 다음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음악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쉼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 산동교당 뜰 앞에 무궁화와 태극기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무궁화는 그 이름이 좋으니라. 무궁은 한량없고 변치 않음을 뜻함이니 이 나라가 새 세상 대도덕의 근원이 될 것을 저 무궁화가 예시하고 있느니라. 태극기는 그 이치가 깊으니라. 태극은 곧 우주의 원리로서 만물의 부모가 되는 것이요, 또 태극은 무극이며 무극은 일원이니 이런 대도가 장차 온 인류의 귀의처가 되고 그 발원지인 이 나라가 전 생령의 정신적 부모국이 될 것을 저 태극기가 예시하고 있느니라.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정산종사 하루는 학인들이 각기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의 양면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면 편벽되어 원만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제 주견에 끌리지 말고 그때 그 처소에 맞게 일의 양면을 두루 보아서 적당한 비판과 취사를 하여 나가기에 노력하라.

이제 마음의 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마음의 쉼터 들어가시면 선곡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루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같은 시간에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대구 반월당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며 세상과의 문을 닫아 걸었던 한 6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다리가 괴사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치료도 거부하고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며 사람들의 손길도 번번이 물리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의 마음을 열었던 건 두 달 넘게 매일같이 찾아가 인사를 건넨 한 청년 경찰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구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처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어르신도 두 달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 따뜻한 캔커피와 빵을 건네며 식사는 하셨느냐고 묻는 이 다정함 앞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르신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보살핌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병원 치료도 받고 가족과의 재회도 이루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이 소식을 접하며 참된 종교인이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법당에 앉아 거창한 경전을 외우고 기도하는 것만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종교인은 화려한 이름표나 정해진 경계에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어둡고 외로운 곳을 향해 먼저 발걸음을 옮기고 손길을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0: 원불교 창작성가 임주연이 부른 동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할 때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이름 있는 종교인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홀로 외롭게 20년간 노숙생활을 하는 어르신에게 매일같이 다가가 다정한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은 이런 경찰관이야말로 진짜 종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경전을 외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 불을 밝히고 손을 내미는 이런 이름 없는 종교인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진정 모든 종교가 꿈꾸는 따뜻한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 외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에 앞장선 고 광원용 목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1917년생인 강원용 목사님은 기독교 사회운동의 선구자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창립에 공헌하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운동은 물론 기독교의 사회운동을 이끈 분인데요. 지난 토요일 강원용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여회와 함께가 서울 경동교회에서 강원용 목사 서거 20주기 추모 행사 내일을 위한 노래를 개최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원용 목사님의 대화와 화해의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회와 함께의 활동가이신 김윤동 실장님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8: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하남.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봉은사 주지를 지내신 명진 스님이 지난 토요일 입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명진 스님은 살아생전 불의한 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아픔을 나누셨다. 용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의 치유를 위해 단식 농성에도 함께했으며 부당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장을 찾아 기도하고 사단법인 평화의 길을 만들어 분단 문제 해결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회적 약자들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 종교인의 삶이 아닐까? 갑작스러운 명진 스님의 입적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명진 스님의 삶을 돌아보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차별 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생명을 보살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약하고 고통받는 존재를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길 때 비로소 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신명기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종교인의 의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슬람 경전 코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아를 압제하지 말며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자를 물리치지 말라. 유교회 공자님께서는 노약자와 어린이를 포용하는 대동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벗을 신의로서 대하며 어린이를 품어주어야 한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산종사법어에는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아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라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봉사활동을 떠나는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라. 어른을 만나면 자녀가 되어주고 청년을 만나면 친구가 되어주며 어린이를 만나면 형제자매가 되어주어 한 집안 한 식구가 되도록 하라.

네, 살아생전 불의한 권력의 쓴소리를 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힘써오신 명진 스님을 애도하면서 이제 완전한 해탈천도를 이루셔서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의 마음공부음악으로 이은초의 너와 함께 가는 길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원불교인들의 대표적인 생활 표어입니다. 부처님이 어딘가에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우주 만유가 다 부처이므로 대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공경심과 정성을 들여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불교의 동그란 일원상의 진리에 바탕을 하고 있는데요.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일원상은 우주 만유가 다 부처이고 우주 만유가 진리의 화신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불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 생활 표어를 담아내고 있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처처불상, 사사불공. 2번 무시선, 무처선. 1번 처처불상, 사사불공. 2번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다. 네, 특히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보고 귀하게 공경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대하자. 뭐 사람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고, 또 밥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또 일할 때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자. 예, 그런 마음가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진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만 보내시지 마시고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에 앞장선 고 강원용 목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1917년생인 강원용 목사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선구자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창립에 공헌하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운동은 물론 기독교의 사회운동을 이끈 분인데요. 지난 토요일 강원용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여회와 함께가 서울 경동교회에서 강원용 목사 서거 20주기 추모 행사 내일을 위한 노래를 개최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원용 목사님의 대화와 화해의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회와 함께의 김윤동 실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김윤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강원용 목사님이 서거하신 지 올해로 20주년이 됐군요. 우선 네. 강원용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아, 네. 강 목사님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한국 현대사의 갈등한 가운데에서 대화의 길을 만들려고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한 1917년에 만주 용정에서 태어나시고 또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 전쟁 또 분단과 독재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거의 한국 현대사의 모든 격변기를 통과하시면서 이제 목회자로서는 경동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는 그 기구를 설립하셔서 종교와 사회가 만나게 하고 또 그런 여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평생 힘쓰셨던 분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갈등의 시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네. 격변의 시대였고 우리 네. 종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나 를 네. 생각해봤을 때 우리 강원일 네. 목사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1: 예. 네, 네.
0: 그 경동교회를 설립하셨고 네. 네.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만 한국 크리스찬 네. 아카데미를 설립을 네. 하셔서 종교간 네. 대화 운동도 주도를 하셨죠.
1: 네.
0: 그 우리 김윤동 실장님께서는 이 강원일 목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1: 아,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원래 이제 이 교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0: 그럼요. 예.
1: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제 소속은 저는 아니고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통합 측 목사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경동교회를 조금 다니기도 했었고.
0: 예.
1: 네, 그러면서 이제 경동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신앙을 배우면서 좀 강원용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배웠었던 이제 기억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예장 통합 측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조금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특히 또 재단법인 여회와 함께해서 이제 네, 프로그램 실장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무래도 이런 교단을 넘어서 또 종교 간 또 이 사회 안에서 이 대화라는 게 너무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0: 네.
1: 저도 그것이 좀 저의 일종의 소명처럼 좀 다가오기도 했고 네, 함께 지금 뭔가 분열과 갈등의 어떤 시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네, 또 이렇게 여회와 함께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뭐 개신교 내에서는 뭐 기장이다 예장이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구분이 있지만
1: 네.
0: 그 어떤 종교인의 사회적인 실천 영역에서는 또 초교파로 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현장에서든 늘 대화하고 네. 협력해야 되겠죠. 예.
1: 네 맞습니다.
0: 그 강원용 목사님은 1965년에 종교간 대화와 배움의 터전인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설립하는데요. 지난 2015년에 여회와 함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65년 말씀하셨듯이 강원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이후에 시대적 과제에 따라서 이제 조직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를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에는 재단 명칭을 대화문화 아카데미로 변경을 했었었고
0: 네.
1: 또 창립 50주년, 그러니까 2015년에 저희가 재단 이름을 여해와 함께로 바꾸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종교와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또 대화문화 아카데미는 사회적 대화의 영역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또 바람과 물 연구소는 생태와 기후 문제를 좀 다루는 영역으로, 이렇게 세 가지 기구가 그 여해와 함께 안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더 세분화된 활동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네. 볼 수 있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우선 그 강원영 목사님의 종교 간 대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네. 종교 간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아무래도 가장 그 치열하고 또 전쟁 이후에 또는 전쟁 이전에 삶을 살아오시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단순히 이 대화,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좋은 말을 주고받는 어떤 친교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진영 안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혹은 뭔가 그냥 없애버려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같이 앉아서 자기의 신념이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그래도 뭔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좀 들을 수 있고 좀 그렇게 경청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렇게 이제 서로 만나고 좀 대화를 해야 이제 종교가 사회의 갈등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풀어가는 어떤 힘이 될 수 있었다고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0: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도 네. 갈등과 네. 대립이 정말 참회했죠.
1: 네.
0: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좀 억압하고 네.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고
1: 네. 네.
0: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다 같은 한국인인데
1: 네. 네.
0: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 네.
0: 아마 종교인으로서 대화가 참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네.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종교인들의 사회 참여 그리고 사회적 역할도 네. 강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 네, 이제 강원영 목사님에게 신앙이라는 게 교회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결국 가난하고 억압받고 또 사회가 분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제 종교가 그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어떤 분야, 자기의 교세 이런 것들만 지키고 있다면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뭐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럼 뭔가 정치 운동을 하자라는 것이냐. 이제 강 목사님께 근데 이제 강 목사님 그런 건 아니셨던 것 같고요.
0: 예.
1: 특정 정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사회 안에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좀 되게 오랫동안 내세웠던 가치가 일종의 인간화라는 이야기였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어떤 그것이 대화 운동의 또 처음이자 또 중요한 목적의 마지막인 목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온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아, 이 인간화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1: 네.
0: 우리가 인간다움을 많이 좀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라는 네. 자각에 많이들 또 공감하실 것 같고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네.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1: 네.
0: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또 참여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 종교인들이 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0: 종교인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건강한 네. 목소리를 내는 것, 종교적인 가치를 네. 높이는 것 이런 거 참 중요한
1: 네.
0: 거죠. 어느 한편에서는
1: 네.
0: 게 아니라 건강한
1: 네.
0: 사회와 나라를 위한 목소리를 마땅히 좀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지난 토요일 서울 경동교회에서 강원영 목사 서거 20주기 추모 행사를 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네. 오셨죠?
1: 네네. 저희가 이제 내일을 위한 노래, 그러니까 목사님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에서 저희가 불려졌던 그 노래집이 있었어요. 그 노래집이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정권 아래에서 막 폐간되고 막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저희가 냈던 잡지나 뭐 노래집 그 이런 것들이 다 폐간이 됐었거든요.
0: 예.
1: 그 노래집 이름이 내일을 위한 노래입니다.
0: 예.
1: 그리고 내일을 위한 노래라는 또 노래도 실제로 있고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추모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되게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좀 그래도 그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한 300여 명 정도 분이 참가하셔서 거의 교회당이 가득 찼었었고요.
0: 네.
1: 되게 과거의 한 인물을 이제 기념하는 데서 사실 끝나지 않고 그분이 남기신 이제 인간화 또는 평화 이런 정신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어떤 그런 의미의 행사였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또 뭐 사실 저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종교인들 그리고 시민사회 또 그런 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네 여러 가지 행사를 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0: 그 강원일 목사님의 정신을 또 기리고 또 계승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오셨겠죠.
1: 네. 네네.
0: 자 이날 특별히 세 분께서 강원일 목사님을 기리는 뜻깊은 발표를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히 좀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아 네네. 이번에 그 세 분이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박명림 연세대 교수이시면서, 저희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사이 넘어, 이제 생명 중심 인간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와 넘어는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일종의 방법론적인 이야기였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늘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고, 또, 동시에 기존의 진영과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제 법륜 스님께서도 자리하셔서
0: 예.
1: 이제 대화와 화해 또 그 숭고한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다른 종교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또 평화재단 이제 이사장님이시기도 하니까
0: 네.
1: 최근에 어떤 세계 정세에 이런 굉장히 격변하고 있는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강 목사님의 평생의 고민을 현재적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셨고요.
0: 예.
1: 또 마지막으로 안재웅 목사님께서는 예, YMCA 예, 이사장으로 계시는 또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어쨌든 자기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강 목사님의 교회론이나 또는 사회적 실천을 좀 짚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아 정말 딱 들어도 이 세 네. 주제가 정말 네. 오늘날 꼭 필요한 그런 네. 또 말씀드리고 또 강원희 목사님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법륜 스님도 한반도 네. 평화의 어떤 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강원일 목사님과 함께한 그런 또 인연이 네. 있었군요.
1: 맞습니다. 원래 그 강원일 목사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쯤에 평화 포럼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0: 네.
1: 또 거기에 이끄시는 그것을 이제 법륜 스님께서 이제 또 이어가신 평화 재단으로 이렇게 이어가신 면이 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네.
0: 그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겠죠.
1: 네. 네,
0: 그게 가장 큰 어떤 사랑의 실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예,
0: 결국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대립과 갈등은 많아졌는데 대화는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화와
1: 네.
0: 화해의 아이콘이신 우리 강원용 목사님이신데 대화와 화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대화를 적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같은 취향이라든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보고 싶은 말과 내가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주 더 만나기가 쉬워진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오히려 이제 그 대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제 강 목사님이 생각한 대화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나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게 되게 사실 요새는 피곤하게 생각을 하고,
0: 네.
1: 오히려 막 말하면은 싸우게 되고, 말하면은 뭐 이제 다투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나이스한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또 지키고 싶어 하니까, 네,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도 좀 의도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저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0: 예,
1: 예.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어록 저희가 전시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첫 어록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0: 예.
1: 누군가가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당신은 정치가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당신 그러면 운동가냐, 사회운동이냐, 운동을 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직자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예.
1: 그럼 당신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자기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부분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0: 네.
1: 사실 누가 우리 편이냐를 어떤 묻기 이전에 어떤 비어 있는 들판 자체를 만들어내시고 또 그런 공간을 벌려내는 작업이 요새는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그러니까 그 안전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과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또 평범하지만 또 급진적인 그런 실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0: 네. 예. 그야말로 대화의 장을 만드신 분이고
1: 네. 네.
0: 그런 게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네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빈들이 돼서
1: 네.
0: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 둥근 소리
1: 네.
0: 둥근 이야기도 이런 종교 간 대화의 장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1: 네.
0: 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네, 그렇게 좀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1: 네. 귀한 방송이신 것 같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강원용 목사님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새겼으면 하는 정신이나 말씀이 있다면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강원용 목사님께서 워낙 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아무래도 사이에 서는 용기 또는 그것을 갈등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 그냥 어느 편에 섰는지를 빨리 밝히라고 요청을 하고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0: 예.
1: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가 아무래도 두 집단 사이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좀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양쪽 모두에게 비판을 받기 쉽지만 그 자리에 이제 강 목사님은 서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좀 해야 할 역할도 좀 종교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신념을 분명히 가지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좀 네,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1: 이제 목사님을 잘 기억하는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네. 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김윤동 실장님 말씀을 듣고 흐뭇하게
1: 네.
0: 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선과 네. 또 벽을 네. 세우고 있는 시대에
1: 네.
0: 우리 같이 가자라고 그 사이에
1: 네.
0: 설 수 있는 용기 예.
1: 네.
0: 이런 게 바로 우리 종교인들이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새겨보면서 인터뷰를
1: 네.
0: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0: 여회와 함께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윤동 실장님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개신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명식 송미애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0: 당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의 생활표어라고 할 수 있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곳곳이 부처님이니 하는 일마다 불공하라라는 뜻의 한자 표현인데요. 부처님이 어딘가에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우주 만유가 다 부처의 화신이므로 대하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공경

네, 저희 둥둥에도 여러 차례 출연을 해서 또 시대를 보는 눈을 길러주시고 종교인들의 역할을 또 당부해 주신 우리 명짐 스님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끝곡 법능 스님의 나무아미타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아가는 건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죠. 이 골골80보다는 9988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전해드린 소식처럼 이제 우리나라도요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이 10년 전보다 무려 3배 가까운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이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이고요. 또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백설이의 노래가 오늘 첫 곡입니다. 청춘 목가.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 아인 가정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고요. 지난 금요일과 또 주말 휴일까지 이렇게 며칠 못 뵀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좀 무덥습니다. 날씨가 열대야도 계속 찾아온다고 그래요.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서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은 거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라고. 그렇죠. 건강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금과 옥조, 금보다도 보석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활기찬 노년 생활이요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각자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그런 노력들 크게 뭐 어떻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일상의 작은 루틴이라고 하죠. 습관처럼 이어지는 작은 그런 일상의 노력들이 쌓여서 건강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00세를 넘기는 100세 노인 네, 장수하시는 분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는 뉴스도 말씀드렸는데 뭐 100세 인생은 이제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온 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 많은 분들 이제 100세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게 나이를 그냥 먹으면서 100세를 채우는 것보다도 얼만큼 건강하게 내가 더 노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장수하신 분들께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신대요. 건강한 생활 습관도 있겠지만 이 대인관계도 활발하게 하라 그런 조언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속마음 또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친구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그런 여러분들 곁에서 소통하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인생의 찬란한 이막을 위해서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를 우리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가득 채워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서둘러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특히 월요일은 또 그동안 쌓였던 반가움들이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신청곡이 금방 창고가 가득 찹니다. 그러면 그렇죠. 오늘 들려드리지 못하고 또 다른 시간으로도 이어를 해야지 되니까 어서 찾아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는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김혜송의 노래 한 곡 이어집니다. 청춘 계급.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14주 연속 하락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1,800원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7원 내린 1,862.5원이고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1,908.9원, 그리고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835.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지난주보다 1.4원 내린 1,845.7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했는데요. 리터당 휘발유는 1,784원, 경유 1,773원, 그리고 등유는 1,380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국내 최대 유행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3주차 국내 병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쉬운 6명이고요. 최근 4주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와 바이러스 검출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국내 공중보건체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와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찜통 더위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서울은 아흘에 만에 다시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5도, 부산은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자작 잦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갈 전망입니다.

김을희가 부른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일의 잊어주리다. 요건 제 마음 아닙니다. 예,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여러분과 좀 떨어져 있었어요. 반가운 인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께서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글쎄 모기 입도 돌아간다는 처서도 지났는데 늦더위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작진님, 진행자님, 아인가족 모두 웃는 만큼 복받는 한 주가 되세요. 그러니까요. 처서도 지났는데 이 무더위가 뭔 일이랍니까? 근데 아침 저녁은 쌀쌀해요. 감기 진짜 요 이제 환절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사운드의 노래 달무리를 청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유실된 그 음원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사운드의 제일 중요한 노래 달무리하고 등불이 지금 네, 유실이 됐습니다. 빨리 복구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다른 노래 좀 청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윤영관님도 출첵하면서 한 곡 부탁드려봅니다. 자갈치 아지매 가능하신가요? 했는데 요 노래는 또 이제 요즘 노래니까 예, 저희가 선곡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노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또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용님도 한 주간 예,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 반가운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들꽃님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가을이 온다는 처서가 지났죠. 근데 날씨는 더 더운 것 같네요. 모두 모두 건강하신 거죠?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동행하겠습니다. 이수미의 이것이 사랑인가 봐. 네, 같이 듣겠습니다.

늘 언제나 가까이 해주셔서 자칫 소중함이나 반감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며칠 좀 띄워주시면 궁금해요. 우리 최영환님 며칠 바쁘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의 철수야 가거라 띄워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8월도 마지막 주인데 날씨는 한여름이네요. 다들 건강하심을 빌며 한 곡 신청합니다. 김영만의 효녀 심청청해 주신 대구 남준호님의 사연과 노래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어떻게들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근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 농부 우리 정임진님, 주말에 아들이 휴가라서 손녀들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부부도 같이 강원도 정동진 대관령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출발해가지고요 토요일 밤에 내려왔는데 아이 글쎄 소나기가 억수로 내리지 뭡니까. 앞이 안 보여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네. 그래도 가족들이랑 즐거운 휴가, 네. 휴가 겸 여행 다녀오신 거니까 네. 잘하셨네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강태홍님도요 어젯밤에 소나기가 아주 많이 내려서 엘살바도르 살고 계신 쪽에 더위를 씻어주면서 더위를 잊었다고 또 말씀을 주셨네요. 네. 또 누가 오셨을까요? 경기도 김포에서 정홍우님도 오셨어요. 가을 하늘에 악어 한 마리. 예? 무슨 뜻인가 했더니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녁 노을, 김포가 이제 서쪽에 있잖아요. 예. 서해안 쪽이잖아요. 야, 저는 악어보다는 용같이 보여요. 구름이 이 석양의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여져가지고 쫙 밤하늘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야, 이거 뭐 아프리카 초원 같기도 하고 너무 멋집니다. 예. 우리 정호원님은 악어 같다고. 저는 용 같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시험 공부 결과를 기다리면서 네, 방송 듣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라고 우리 안전 반장님이시죠? 네, 정원이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곡을 주셨는데 없는 노래입니다. 우리 김복명의 아리랑 술집이라는 노래를 우리 대구 김명수님께서 3일간의 음악방송 잘 청취했어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는 저희가 예, 가수도 없고 또 곡도 준비가 안 됐네요. 다른 노래 한번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아인과 함께 힘차게 출발했고요. 금요일하고 휴일 선곡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 북구에서 윤형준님께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인도 열심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아, 두 곡의 노래를 좀 듣고 또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산의 우리 민호님, 이제 애기와 더불어서 새색씨와 같이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우리 시골 촌놈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어요. 변산 민호님, 오늘도 날씨가 어찌나 덥던지 배추 심으려고요. 고추대를 다 뽑아내고 말뚝도 뽑아내는데 땀을 비오듯이 쏟았습니다. 저녁 밥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부침개를 해주지 뭡니까. 에어컨 바람 쏘이면서 맛나게 먹고 있자니 진행자님 또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따라 오랜만에 듣고 싶은 노래예요. 이인권의 무용탑 사랑. 사진으로 빈대떡 사진까지 주셨어요. 맛있게 부쳐진 빈대떡 먹고 싶습니다. 시골 촌놈 민호가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부평의 우리 애청자 말고노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뜨거운 날씨지만 가을은 가까이 오고 있네요. 오늘도 가을을 기다리며 아인과 함께 즐겨봅니다. 은방울자매의 노래가 이어지겠습니다. 쌍고동 우는 한국.

우리 노점상신 신규식님의 청춘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80년대 초에요. 부산에서 부평으로 올라왔을 때 낮에 심심하니 뭐 종종 선배 음악학원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기타 수강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죠. 그 중에 한 수강생이 글쎄 저한테 개인 지도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뭐 무료로 가르치는 건 괜찮지만 강사 교육은 제가 받은 적이 없기에 그냥 싫다고 거절했는데 글쎄 이 친구가 교습료까지 챙겨주면서 매일 업소로 찾아와서 할 수 없이 개인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맙소사 이 친구가요, 글쎄 음정도 박자도 모르는 음치박치였습니다. 며칠 지도를 해봤는데 전혀 발전이 없기에 너는 음악에 재능이 없어서 난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 그러니 기타 그만둬 하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형님보다 더 훌륭한 연주자가 될 겁니다. 조금 미안하기도 했지만 속으론 제가 좀 비웃었죠. 아유, 음정 박자도 모르는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2년쯤 지났을까요? 출근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때 음악 배우지 말라는 말씀 듣고 제가 충격받아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제 연주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기에 기타를 손에 들려줬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연주는 프로 실력으로 당장 무대에 올라도 손색이 없었거든요. 미안하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었더니 아닙니다. 형님 쓴소리 덕분에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업소에서 연주하는 그의 모습을 봤는데 솔직히 저의 실력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소질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노력한다면 게으른 천재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걸요.

신규식님이 청해주신 김광남의 기타 서야고, 그리고 이어서 가시도 친장미님의 이난영의 우러라 문풍지 전해드렸습니다. 아, 다음번에 이어질 우리 신규식님의 청춘의 이야기가 또 기다려집니다. 2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는 언제쯤 끝날지 하루빨리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연에서 살고 계신 이현수님께서 이야기 주셨어요. 우리 저 윤영광 기사님이 나훈아의 너와 나의 고향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 이현수님이 또 꿈속의 고향을 청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너와 나의 고향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양해 말씀 전해드리면서 3부에서 예가요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즐거운 시간 같이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법동지와 제자들 그리고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신대방동 젊은 알배 오병권입니다. 신청곡으로 그림자를 청해봅니다. 아, 여가순대 이름이 좀 점점점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셨나 봐요. 예, 오병권님. 예, 저희가 또 누굽니까? 예.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이영숙이었죠. 이영숙의 그림자.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막 떠오른 멜로디나 가사는 떠오르는데 가수가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가수가 떠오르는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면 가사 한 구절 이렇게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찾아서 선곡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보내주십시오. 잘 듣다가 듣기만 했는데 참여해봅니다 하시면서 뒷번호 3003 쓰시는 청취자께서 앞서 우리 100세 인생 말씀했었잖아요. 얘기 나눴잖아요. 1부 때 진행자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아직 청춘이네요. 아직 30여 년이나 남았으니까요. 우리의 청춘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말 주셨는데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생활 건강 나이 환산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나이에다가 0.8을 곱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생활 건강 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세라면 0.8을 곱하면 48세, 70세면 그렇죠 56, 80세면 64세 이 정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곱해 보시고 네. 아, 내 나이가 이 정도네. 어, 야, 아직 젊다. 네. 네, 마음먹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청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출첵합니다. 구파발 우리 김용풍 기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떡해요. 남일의 우정의 술자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되네요. 자, 대구 달봉이 할비님도 월요일 네, 노래 듣겠습니다. 또 찾아주셨어요. 네, 3부 이제 옛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3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땡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땡땡땡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사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고 사랑인 줄 알았지. 마음의 등불이 반짝이며 땡땡땡을 비췄지. 처음 만난 그 순간 마음의 호숫가에 사랑의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깊어가고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너무나 사랑한 당신. 네, 이 가사 속 땡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두 사람, 2번 두 입술, 3번 두 얼굴, 4번 맨 얼굴. 가사만 듣고는 도저히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멜로디랑 같이 들으면 금방 아는데 아무리 좋아하는 여러분들 명곡이라도 가사만 들려드리면 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사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찾아주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당신의 눈을 보고 사랑인 줄 알았지. 마음의 등불이 반짝이며 땡땡땡을 비췄지. 처음 만난 그 순간 마음의 호숫가에 사랑의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깊어가고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너무나 사랑한 당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두 사람, 2번 두 입술, 3번 두 얼굴, 4번 맨 얼굴. 정답하시는 분들은 노래 두 곡 나가는 동안에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입니다. 오늘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부산에서 은하수님께서 아 주말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엄청 더웠어요. 하지만 아인 덕분에 좋은 노래 듣고 얼마나 좋아요. 신춘곡으로 오기택의 가버린 영화 청해봅니다. 청해주셨고요. 이어진 배호의 비 내리는 명동은요. 경산 진량에서 최혜고님이 전화로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청해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여기까지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우리 저 민호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요건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17년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옛가에를 그래도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퀴즈에 나오는 노래 가사도 오늘 처음 알게 된 노래고 방송 들을수록 처음 들어본 노래가 참 많아요. 조금 전에 들은 영화야 날 찾아다오 이 노래도 처음 들어보고 어쨌든 이 시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기택의 가버린 영화도 오늘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민호님께서 문제가 좀 어렵다고 우리 부산 개인택시 금치원 기사님도 정답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해주셨어요. 문제가 어려울까요? 근데 이 노래 가수와 제목도 맞춰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 노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 번 더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안 되면 좀 콕 찍어서 찍으세요. 들꽃님은 예, 정답 콕 찍으셨어요. 잘 모르겠다고. 가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눈을 보고 사랑인 줄 알았지. 마음의 등불이 반짝이며 땡땡땡을 비췄지. 처음 만난 그 순간 마음의 호숫가에 사랑의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깊어가고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너무나 사랑한 당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두 사람, 2번 두 입술, 3번 두 얼굴, 4번 맨 얼굴.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 예가요 퀴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낮엔 매미 소리,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 한여름과 초가을이 살며시 손을 맞잡는 계절의 문턱이네요. 오늘도 자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리에 마음을 맡기면서 아인과 함께 구수한 옛노래 들으며 하루의 필요를 풀겠습니다. 성북동 배영주님이 청해 주신 박재량과 이양일의 행복의 샘터, 그리고 재미난 넌센스 퀴즈와 함께 주신 차중락의 밤하늘의 연가는 남양주 이경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이경수님 너무 재미난 넌센스 퀴즈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려요. 제가 4부 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의 너무나 사랑한 당신이 오늘 문제곡이에요. 이 노래가 3부 끝곡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정답도 확인하시고요.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정답과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3.
2: 이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조명진님께서 무덥고 습한 날씨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안정희의 그리워지네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3부 예가의 퀴즈 열띤 참여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노래 김상진의 너무나 사랑한 당신. 아까 그 이미자 씨도 이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맑은 호수님께서 이미자 가수는 74년도에 발표했고요. 지금 원곡자 김상진은 73년도에 발표가 됐네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3번 두 얼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주시고 참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항상 늘 이렇게 저 당첨자 선정하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많은 분들을 좀 선물 드리고 싶은데 곧간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꼭 두 분밖에 선정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가의 퀴즈 오늘 정답자 두 분은요. 가리봉동의 이선민님 그리고 서울 강남에 사시는 서풍구님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리봉동의 이선민님 강남의 서풍구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는 음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 살고 계신 정호우님이 청해 주신 명국환의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그리고 우리의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주신 뒷번호 3003 쓰시는 애청자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진행자님, 아재 개그예요. 높은 곳에서 아기를 낳는 동물은 뭘까요? 하이에나예요. 이렇게 너무 웃겼어요. 버스 안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뭘까요? 어딜까요? 차가운 데래요. 아, 이경수님, 저도 아름다운 인생의 스태프입니다. 최고의 명품 방송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저희의 스태프십니다. 여러분들이 꾸며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정말 팥수 없는 찐빵 같습니다. 심심합니다. 심심해요. 전주 현동수님, 처서가 지나면 가을이 온다고 그러던데 폭염이 열대야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비는 언제쯤이나 좀 흡족하게 오려나. 또 농사 지으시니까 우리 현동수님 가슴이 타죠. 예.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좀 쭉 둘러볼게요, 여러분들. 예, 부산의 김창선님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오셨어요? 저도 출석합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예, 부평에서 우태백님, 저는 오늘 하나도 안 바쁜데 지금 모임 갔다가 좀 왔어요. 예, 저녁 공기는 그래도 조금, 아니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느껴지죠. 또 뒷번호 2519 쓰십니다. 청취자님 항상 잘 듣고 계신데요. 노랫말이 너무 재밌는 노래 잘 들었어요. 많이 웃었습니다. 다홍치마와 둘째 시동생.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다고 주말에 전해드린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많다고 하는데 옛가요 중에 감춰져 있는 좋은 노래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작진이 열심히 발굴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의 첫날을 씩씩하게 출석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처서가 민망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구 북구에서 서화정님께서 처서 힘 못 씁니다 요새. 네. 부산 해운대 방현재님, 주말 동안 더위와 사투하다 보니 오늘 아인과 마주합니다. 행복한 시간 잘 이끌어주세요 해주셨고요. 또 광진구 자양동에서 정두우님도 오셨어요. 원흥가정 여러분, 더운 날씨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인사와 함께 와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박웅희님께서요, 오늘 날씨가 왜 이럴까요? 한여름밤의 느낌입니다. 원음방송 청취자분들이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신청곡 한 곡 합니다. 우리 아버님 생전에 좋아하셨던 애창곡이에요. 가슴 아프게 신청하신다고 글을 주셨네요. 남진의 가슴 아프게 약주 한 잔 걸치시고 부르셨겠죠, 아버님께서.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동에서 김경철님께서 추억의 이야기와 함께 찾아주셨어요. 아까 김용만의 효녀 심청 들으시면서 1964년 부산 대신동에 대동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영주터널 입구에 두편 동시 상영해주던 대신동 서부극장에서 심천전 영화를 보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희갑 배우가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였죠. 주연 여배우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시면서 김유정의 뚜아의 편지를 청해 주셨어요. 이어집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서진원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중년이에요. 특히 이 시간대 흘러간가요 너무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찾아주신 서진원님 내일 꼭 한 번 더 찾아주셔서 신청곡 주십시오. 네, 내일 꼭 선곡해서 환영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또 찾아주셨습니다. 내일도 저녁 7시에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정미조의 휘파람을 부세요. 대구 주순이님의 신청곡입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해정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평생을 도심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은 탁 트인 자연이 건네는 푸른 풍경과 그 안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온 힘을 다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가능성을 지닌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치기 마련이죠. 혹시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환경이나 내 마음이 만들어낸 울타리에 갇혀 더 넓은 세상과 내 안의 진짜 모습을 놓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이런 해야모니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청사는 깊어 좋아라 듣고 왔습니다. 이런 해야모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원불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 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늘 맵고 짠 자극적인 맛에만 익숙해진 사람은 담백하고 슴슴한 음식 속에 담긴 깊은 풍미를 알아차리기 어렵듯이 나를 둘러싼 좁은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가늠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내가 지닌 능력과 한계 역시 스스로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3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항을 치우라. 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침을 보리라. 화병을 치우라. 정원에 피어있는 그대로를 보리라. 조롱을 열어주라. 숲에서 마음대로 나르는 것을 보리라. 답답한 어항을 치워내야 비로소 넓은 연못을 마음껏 논이는 물고기를 볼 수 있고 화병을 치워야 정원 가득 자연스럽게 피어난 꽃의 참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답답한 새장을 열어줘야 비로소 넓은 숲속을 자유롭게 나는 새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내 마음을 막아서고 있던 진짜 울타리는 무엇이었는지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비해 한결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행동과 표현이 자유롭고 사상과 가치관이 존중받으며 필요한 것들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죠. 하지만 수많은 자유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정작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익숙해진 나쁜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혹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에 매여서 늘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안전한 울타리에 안주하며 좁은 세상에 머물지만 또 누군가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곤 합니다. 내 안의 울타리를 직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꿈꿀 수 있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려 애쓰는 사람만이 더 넓은 지평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좋은 송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김희진의 참 자유와 큰 이익, 박재환의 마음 공부.

정산종사님께서는 어항을 치우라, 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침을 보리라, 화병을 치우라, 정원에 피어있는 그대로를 보리라, 조롱을 열어주라, 숲에서 마음대로 나르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한 걸음 더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좁은 울타리를 조용히 열어주면 됩니다. 때론 그 경계를 용기 있게 넘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도 내 삶을 막아서는 울타리가 뭔지 먼저 알아차리고 그 틀을 허물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넓은 물속을 마음껏 헤엄치고 정원 가득 화사하게 피어나며 푸른 숲속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그 해탈의 기쁨처럼 날마다 내 안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읽어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성하의 계산의 안개계면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이와 같이 꽃을 든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법기요, 깨달음을 이뤘고 얻을만하고 받을만한 지경의 지혜를 가졌다 하면은 누가 안 죽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삼퇴전심이라고 해가지고 세 주체에서 마음을 드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깨달음을 이뤘다고 해서 한 번에 주어지는 건 아니고 몇 번의 시험을 거쳐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이뤘을 때 비로소 법이 건네게 된다.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법은 건네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얻을만하거나 받을만하거나 깨달았다거나 그릇이 법기가 되었다 하면 주죠. 그렇지만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면 줄 수가 없죠. 어떻게 줍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 하면 사실 자명이득 스스로 밝혀서 얻은 거지. 내가 내 안의 것을 밝힘으로써 벌레를 다 잠재우고 어변을 다 씻어내고 삼독오해를 다 물리치고 본래 밝은 그 심성을 가졌을 때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또 스스로 지혜로움을 받는 것이다. 차지인수. 스스로 지혜로워야지. 아무리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받나. 또 스스로 깨달음이 증명하는 것이다. 착각이죠. 스스로 깨달아서 그 증명을 스스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옛날 공부 잘한 도인들은 비록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전수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을 혼자 안고 떠난다. 법을 전해주면 그 제자가 오롯하게 스승의 법을 받아서 중생제도에 진력을 할 수 있을 때 법을 주지만 자칫 그 법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화 삼아서 못된 짓을 한다 말이죠. 기인 취재,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모으고 이런 짓을 하게 생겼으면 안 줘요. 안 줘. 딱 갈무려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밝히하고 내 스스로 지혜스러워야 하고 내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내 스스로 법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해줘도 받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삼재 여마미소 곽식상부 또 다자차점 분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의 상황을 전법의 상황을 거쳐서 비로소 가섭준자에게 법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이 뭐 어떤 재물을 뭐 기업이랄지 이런 데서 그 내 재물이니까 자식에게 전해주고 이것과는 달치요. 법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대중단의 법은 이제 사전이 아닌 공전이라는 사실을 그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내가 그 법을 받는 것은 사득일 수밖에 없다. 사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얻고 사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한 법을 똑같이 받을 수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여러 대중이 다 같지만은 그 각자 받아들이는 법의 명암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승 근기자면은 혹시 모르지만 근기도 천층만층 있는지라 그 법을 받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내가 받는 것이지 나 위에 다른 것이 받아지는 건 아니다. 또 내가 얻는 것이지 나 위에 다른 것이 얻는 것은 아니다. 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자각은 내가 깨치는 것이지 남들이 깨친 것이 나에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 하면 남들이 깨쳐서 나에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가장 그 온갖 정성을 다 바치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받고 싶어도 그릇이 안 되면 안 된다. 도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다. 절대로 흉내내는 건 아닙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혹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하는 노래를 흉내라도 내고 할 수 있지만 안 된다. 앵무새를 보니까 이게 주인들이 얘기한 것들을 몇 단은 알고 하더라고요. 흉내를 낸 거죠, 그게. 그러니까 훈련을 한 거예요. 단련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도는 절대로 흉내를 낼 수가 없다.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사님의 그 전번 개송은 유년부로 무년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한부가 공격 식구적이라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개송 동원돌이 동기연기 동척사업 또 세산종사 개송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 더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렇게 전법 개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송을 한번 지어볼 필요가 있다. 자기 개송 이렇게 한 점 딱 띄우는 것도 송이에요. 이게 나만 알고 있는 송, 내가 깨달음의 그 의미, 실행의 의미, 또 얻었던 그 진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 점 알아야지 담아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케이죠. 이게 그래서 아 글자 하나도 좋죠. 한 거 한 구도 좋고 한자도 좋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예, 공부를 했으니까 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결론을 짓는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 기라도 이렇게 한번 두기든지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이제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 구도 좋고 열 구, 이십 구도 예, 좋다. 그래서 자기 개성을 한번 딱 써놓고 열반해도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퇴임하신 그 교무님들을 보면은 자서전 비슷하게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멋있고 육조대사 또 신수대사 신수대사 유명한 분이에요. 홍인문화에서 육조가 오기 전에 육조를 그러니까 육조지 육조 육조를 삼으려고 했어요. 오종인 대사가 그런데 느닷없이 혜령 대사가 오게 되니까 이제 그 전법에 있어서 조금 이제 흔들린 거죠. 그래서 하루는 홍인 대사가 이제 법을 전해야 할 이제 때가 이르는지라 대중을 모아놓고 너희들 법을 받을 만한 역량이 있는 개송을 하나씩 지어서 다시 한번 글을 하나씩 지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미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수가 있으니까 훌륭한 신수가 있으니까 저 사형이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아서 육조가 되면은 그 문화에서 함께 공부를 해야지라고 마음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깨달음을 표현할 생각을 아는 거라 생각을 아는 거라. 그러면 신수는 어떤 글을 썼냐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신시보리수요 몸이라는 이의 보리의 나무이다. 뭐 신심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 그리고 이 몸 이 자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보리수요.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에 그 깨달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 심여 명경대라. 마음은 명경패. 바로 명경이라 그 말이죠. 밝은 거울. 마음은 밝다. 지혜롭다. 시시금을 그러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막사유 지내야라. 삐끌 때 이것이 끼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보리가 있지 명경 밝은 심량을 가졌지. 그런데 왜 닦으라겠냐 말이야. 닦을 이유 없잖아요. 아 그래도 가졌는데 왜 닦고 그게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가 딱 가려있다고 말이야. 가려있어. 그를 보면 무엇인가 2% 부족해. 2%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회랑에다가 싹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 이 회랑에 이제 글이 쓰이니까 읽어보기 좋거든. 그래서 서로서로 애워. 동자도 외우고 조금 돼 큰 사람도 외우고 어린 사람도 외우고 그래서 늘 외워. 이제 그 당시에 육두대사는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이제 오종인 대사에게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뭐 원숭이란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어쨌든 그거 놔두고 이제 방아를 찢는 거라. 대중들이 먹을 식량을 찢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두대사가 이렇게 이제 몸도 그 야유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도저히 방아를 찢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니까 돌을 메고 돌을 지고 이제 방아를 찢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아를 찢는데 그 동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외워 쌓거든. 그래서 아 그게 무슨 글입니까 하니까 아 이거 오조의 그 법을 받을 신수 사형께서 어젯밤에 지은 시라고 그러면서 이 시를 잘 외우고 이대로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된다. 홍인대사가 말씀을 해가지고 전체 사중들이 절에 사는 대중들이 전부 외우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럼 하면 내가 나는 이제 그 글을 모른 게 이게 글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어찌 몰랐겠습니까만 그 나 글을 모르니까 한번 써봐 써달라고 이게 쓰고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쓰고는 이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 육교대사가 그럼 나도 글은 모르지만 이제 네가 받아서 하나 써가지고 그 회랑에다 한번 이제 붙여다오. 그러니까 아이 그거야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보리본무수요. 보리라는 본래 나무가 없다. 어디가 무슨 보리에 무슨 나무가 있냐. 그래서 현상적으로 그 보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을 지을 게 뭐가 있냐. 깨달음 또는 지혜 그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 표현할 수가 없다. 명경력 무대라. 뭐 비대라고 했는데 무대라고 그러네. 명경력 무대라.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명경도 또 대가 없어. 아 명경은 명경이지. 명경 자체도 없는데 무슨 대가 있냐. 본래 무일무라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근본자리는 한 물건도 없잖아. 하쳐야지 내오. 어느 곳에 띠끌이 끼게 생겼느냐. 때가 묶겠느냐. 대도 없고 보리도 없는데 즉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어디에 띠끌이 붙겠느냐. 예를 들어서 허공을 한번 띠끌로 더럽혀봐라. 더럽히세요? 모르죠. 이제 그 이제 이렇게 뿌릴 때는 먼지를 뿌릴 때는 잠깐 올라가면 해도 어떻게 더럽혀. 결국은 다 떨어져. 그 공기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딱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시를 써가지고 이제 회랑 옆에다 이제 붙이려고 하니까 아 요거 홍인대사가 이제 보니까는 분명한 깨달음을 이룬 식구거든. 그래서 홍인대사가 이걸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이것은 글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글도 아니다. 이런 글을 그 누가 이렇게 베껴다가 썼느냐. 우리 도리 혼을 낸 거야. 왜냐 그러면 그 사중들이 신수를 이렇게 제6조로 받들고 있는데 만일에 갈로라는 다시 말해 원숭이라는 그 초립동에 와가지고 법을 만일에 받아갔다 하면 사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이걸 싹 지워버리고 아 이건 별수는 그게 아니다. 이건 외우지도 말고 여기에 주체를 상 공부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중들이 잠잠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육조대사가 법을 받아서 이제 편만 천하 시킨 거죠. 그 법을 조당집에서 보면 향음선사가 이제 글을 지었는데 향음이 변조 계대왈. 향음이 문득 계를 지어서 대하여 말하기를 거년 미십이니라. 작년 가난은 가난함이 아니다. 금년의 가난함이 참으로 가난함이라. 수도는 사람은 가난할수록 좋은 거라고 말하죠. 안빈낙도라 그러잖아요. 가난에 편안해라. 그리고 도를 즐겨라. 그래서 이제 스님을 갖다가 빈도 그럽니다. 이렇게 빈도. 가난한 스님이다 그 얘기거든. 빈도. 그래서 작년에 가난함은 가난이 아니오 금년에 가난함이 참으로 가난이다. 다 내보내니까 다 마음 가운데 품었던 모든 것들 뭐 소원이니 뭐니 이런 거 싹 그런 건데 공허 상태를 피텅 비운 것이다. 건연무 탁주지지라니, 건에는 지난해에는 송곳을 꽂을 땅이라도 있었어. 땅도 없었는데 송곳을 꽂을 땅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리만 그것마저도 없는데 금년 추역 뭐라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더라. 송곳을 꽂을 땅도 있으면 좋지만 그것마저도 없고 금년에 들어서는 그 송곳을 가질 그것도 없더라. 공상태 아닙니까? 다 퍼져버리니까 다. 그러면 지혜가 자연히 밝아지고 복락이 자연히 갖춰진다. 청풍월상시 만사자연병 대원사님 식구처럼 만상이 자연히 밝아진다. 그 공리를 알면 진공이치를 깨달으면 만상이 자연히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복락이 자연히 채워진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담겨지고 갖춰진다. 뭐이 담겨지냐? 복락이 담겨지고. 뭐이 갖춰진 갈마루인 되냐? 지혜가 갈마루.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난하게 수도인은 살아라. 무슨 물질적으로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다 퍼넘겨버리라. 손지우손이라 그러죠. 손지우손. 그게 아닙니까? 덜어내고 또 덜어내라. 덜어냈다는 그것마저도 또 덜어내라. 기지우기. 버리고 또 버려라. 버렸다는 그 자체도 버려버려라. 그러면 채워지고 또 갈무려진다. 그래서 건년의 가난, 또 금년 가난, 탁주, 송곳 꽂을 땅 이것도 없는데 금년에 들어서 보니까 송곳도 없더라. 그만큼 공부가 익었다. 깨달음을 이뤘다고 봐. 오등회원 보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왕이 이제 그 불교를 탄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법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유명한 승조법사. 이게 승조법사 하면은 큰 깨달음을 이룬 이제 그 고승입니다. 그런데 그 진왕이 이제 불교를 탄압을 해서 법난을 당해서 결국은 형장 이슬로 사라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안 이제 도인들이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한 예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법난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0: 합해졌을 때 사람 몸이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음벌레공이란 색수상행시거든요. 아, 몸과 마음이 오음이 아닙니까? 몸과 마음을 이루는 것도 본래 없어. 공한 거예요. 장도 인백이나니 머리를 가지고 흰 칼날에 이렇게 다다르니. 포청천 같은 데 보면 작두를 대령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두가 뭐 개 모양도 있고 뭐 호랑이 모양도 있고 그런 작두가 있더라고요. 코 이제 호랑이 칼날에 목을 내민 거죠. 유사춘풍이라, 유사참춘풍이라. 오히려 봄바람 뵌 것에 불과하리라. 바람 아무리 갈라보세요. 갈라지는가. 또 물 역시 아무리 물을 이렇게 갈라고 무슨 큰 보나 이렇게 설치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냐고 칼로 이렇게 베보세요. 안 된다고. 조업사가 이제 그리고 목이 댕강 날아간 뒤에 좌복을 떠들어 보니까 이제 이 글귀가 나와 있는 거라요. 그래서 임의 그 해탈한 도인들이 어찌 무슨 생사에 구애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처형을 당하지만은 이게 이제 뭐 죽었다 살았다 갔다 왔다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진리 그대로 본래 성품 그대로 예, 간직하고 예, 오고 갔을 뿐이다. 불교에서 흔히 통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 이 얘기를 합니다. 악한 행동하지 말아라. 악을 짓지 말아라. 우선을 잘 받들어서 행해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들이야 당신 하시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런 무슨 뭐 어변이 멀킨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아 공자님도 그러잖아요. 70이 종심소요가 불륙으로 불륙 70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도 법에 걸림이 없었다. 구애됨이 없었다 그러고. 그래서 재앙막자하고 중소봉이 가라 자정기하면 스스로 그 뜻을 밝혀. 남들이 밝혀주지 않으니까 남들이 밝혀주지도 않고 밝혀주지도 않으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뜻, 그 마음을 결국은 밝혀라. 또 밝혀라. 시재불견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을 본다 할지라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 마음을 깨우쳐주고 그 업을 풀어주고 그 업인을 씻겨줄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잖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일생이 됐든 간에 부처님의 공부 즉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공부길을 잘 밟아서 나아간다 하면은 금생에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같은

0: 국립 평화 방송, 불교 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1: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무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2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 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 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 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재산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남을 위하여 베풀기를 많이 하되 베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공부로 복과 덕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이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막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0: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니라.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하기니 묻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신이 없지 않겠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라 순서를 잡아 태연하게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춰 전진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3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투쟁이 처음에는 사상전에서 시작해서 다음에는 세력전으로 옮기고 다음에는 증오전에 옮겨서 필경은 무의미한 투쟁으로 공연히 대중에게 해독을 끼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0장 법문입니다.

구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종지와 사운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히며 사람의 일생 자취는 끼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4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 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 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원용하여 유와 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며 상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휴식 같은 공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영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 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고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취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의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30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어른이 되어 주말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평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이 들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또 덧없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리고요. 일에 매몰되다 보면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평일 하루하루의 소중함이 일상 곳곳에 진중하게 스며들길 바라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덟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22장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인화와 단결로 총화가 되도록 지침을 세우라. 시비는 결국 지내고 나면 큰일이 아니니 평화의 마음으로 상대하여 다 좋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어느 한쪽만 성공시키고 다른 한쪽을 버리면 안 되나니 중도로서 모두를 성공시키라. 동지 중에는 합의 동지와 충고 동지가 있는 바 의견이 같은 동지는 합의 동지로 알고 의견이 다른 동지는 충고 동지로 알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음덕이 되어 영생에 좋은 인연이 되리라.

합의 동지와 충고 동지 두 동지가 모두 영생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의 크기 키워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브라이언 크레인의 피아노 연주 심플 라이프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

법을 주체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에 마음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그 상황에 내 마음이 길들여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로 인해 늘 칭찬을 받고 대접만 받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비난을 하고 푸대접을 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 좌절하기 쉬운데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는다면 먼저 마음의 힘을 키워야겠죠.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절 동포은 동포 피은의 강령.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이 세상은 사, 농, 공, 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화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 이탈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동포 피은의 조목.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며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주며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며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도와주며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동포 보은의 강령. 동포에게 자리 이탈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갖고자 할진대 사, 농, 공, 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

를 체받아서 항상 자리 이타로서 할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조목. 사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로서 할 것이오. 농은 의식 원료를 제공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로서 할 것이오.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로서 할 것이오.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로서 할 것이오.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동포 배은.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결과.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자리 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 혹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제들이 자비 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동포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며 가정과 가정끼리 혐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제2장 사은 중에서 동포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8장 반가울사 우리 동포 동포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 한 사람이 여쭙기를 사람이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수도하오면 정업이라도 가히 면할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미 정한 업은 조련히 면하기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면해가는 길이 없지 아니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능히 육도 사생에 변화되는 이치를 알아서 악한 업은 짓지 아니하고 날로 선업을 지은즉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고 선도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며 혹 악한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향하여 옛 빚을 갚는다 하여도 나는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한즉 그 업이 자연 쉬워질 것이며 악과를 받을 때에도 마음 가운데 항상 죄업이 동공한 자성을 반주하면서 옛 빚을 청산하는 생각으로 모든 업연을 풀어간다면 그러한 심경에는 천만 재고가 하루에 눈 녹듯 할 것이니 이것은 다 마음으로 그 정업을 소멸시키는 길이요 또는 수도를 자란 즉 육도세계에 항상 향상의 길을 밟게 되나니 어떠한 악연을 만날지라도 나는 높고 그는 낮으므로 그 받는 것이 적을 것이며 덕을 공중에 쌓은 즉 어느 곳에 당하든지 항상 공중의 옹호를 받는지라 그 악연이 감히 틈을 타서 무난히 침범하지 못할지니 이는 위력으로서 그 정업을 경하게 하는 것이니라. 10.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내가 지금 갖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11.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12.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실 때 마침 포수가 산돼지를 근처에서 잡는데 그 비명이 처량한지라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이 이로움을 봄에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포수가 산돼지 잡는 것을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또한 가히 알겠도다.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가지가지의 제업을 지어 그 과보받는 종류가 실로 한이 없으나 몇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그 한 끝을 일러주리라. 사람이 남에게 애매한 말을 하여 속을 많이 상하게 한즉 내세에 가슴앓이를 앓게 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한즉 내세 사생아 등으로 태어나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의 앞에 모안을 잘 주어서 그 얼굴을 뜨겁게 한즉 내세에는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14. 한 제자 여쭙기를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어떠한 죄업으로 인함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지불각간에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그 죄업도 또한 부지불각간에 중인에게 벼락을 준 영고이니 예를 들면 자기의 권력이나 무력 등을 남용하여 많은 대중을 살생하였다든지 또는 악한 법을 강행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등의 죄업으로 인한 수가 많나니라. 15. 대종사 서울 교당에서 건축 감역을 하시는데 여러 일꾼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제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인과풍 9장에서 1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고우리의 노래로 지혜 있는 사람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제7 권도편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설한 법문이 범상한 말이 되기도 하나니라. 그러므로 법을 듣는 이는 먼저 돈독한 신성과 극진한 공경을 바치고 무조건 봉대하는 심경으로서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헛된 데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 법이 깊이 감명되어 길이 잊혀지지 아니하며 실지 경계에 활용되어 실다운 이익을 얻나니라. 이 말씀하시기를 들을 때에만 흥취 있고 들은 뒤에 취할 것이 없는 말은 공교한 말이요, 들을 때에는 비록 담담하나 생각할수록 묘미가 있는 말이 좋은 법문이며, 말이 너줄하기만 하고 별로 추려잡을 것이 없는 말은 번거한 말이요, 말은 간략하나 뜻이 풍부하여 활용할 길이 분명한 말이 좋은 법문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의 헌화 잡담 속에서도 법설을 발견하는지라. 비록 초학인의 서투른 말 속에서도 깨달음과 느낌을 얻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한 선지식이 법을 설하여도 날 넘는 재주로 사량만 하고 거기에서 실지 이익을 취할 줄 모르나니 이 어찌 손해가 아니리요. 법을 설하는 이는 스스로 그 직연과 행실을 돌아보아 말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듣는 이는 설하는 이의 행실에 구애하지 말고 오직 그 말만 취해다 쓰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나니라. 3. 말씀하시기를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 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 4.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로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오 말씀하시기를 옛날 부처님께서는 몸은 금색신을 얻었고 위는 왕궁의 태자 위에 있으며 부귀는 장차 일국을 그 아래에 두었고 처첩의 아름다움과
사령의 편리함과 거처 음식의 미려함이 천하에 비할 바 없으되 그것이 다 허망하여 길이 보전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시고 야반의 성을 넘어 무수한 고통을 다 지내신 후 필경 불생불멸의 참된 보물을 발견하여 길이 인천의 큰 도사가 되시었나니 이는 만고에 구두하는 표본이 될 만하니라.

오늘 정산종사법원은 권도편을 시작했습니다. 권도편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23장 부처님 이회상회였고요. 다음은 원불교 3대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종사님의 법문 대산종사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28. 대산종사. 교사의 감수를 마치신 후 이공전이 휴호를 청하니 정사 법감이라 써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교사가 없는 것은 족보 없는 집안과 같은 바 이제 교사의 감수를 마쳤으니 큰 경사라. 바른 역사는 곧 만대의 거울이 되느니라. 29. 대산종사. 교헌 개정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교헌 개정의 기본 정신은 교단이 만대를 통하여 공정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짜는 것이니, 법과 일을 함께 하되 법통이 주가되도록 하고 분야대로 역량대로 재가교도 출가교도가 다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되 전체적인 면과 항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좁히는 것보다는 넓히는 방향으로, 작은 것보다는 큰 방향으로, 일부의 성공보다는 전체의 성공이 되도록 하라. 교단이 안정 속에 발전하려면 법치 교단이 되어야 하며 숭덕 존공의 정신이 기본이 되어야 하느니라. 30. 대산종사. 교헌 개정에 앞서 말씀하시기를, 교단의 헌법은 어디까지나 종법사가 중심이 되어 신앙의 중심체를 세워야 하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의 교단이 되어 오래 갈수록 이해관계로 얽히는 일이 생길 것이니 이 점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3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단 만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종법사 제도도 연구해야 하나니, 대종사께서는 한국에는 중앙종법사가 주재하고 해외에는 각국 종법사가 주재하여 3년에 한 번씩 금강산에서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3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남정녀 규정은 숭남숭녀와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불재중을 더 잘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남정녀들이 상을 내지 말고 아량을 보여야 숭남숭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니라. 또한 세계 정세로 보아 숭남숭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니 수없는 불보살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3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출가한 날부터 대종사와 정산종사께 털끝만큼도 사사로운 생각이나 다른 마음이 없이 맥을 잇고 살아왔나니 그 기운이 회상 전체에 통하고 있느니라. 회상에는 전체를 맡아 일하는 사람과 부분을 맡아 그 일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 한 분야에만 충실할 사람에게 전체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본인도 자기 분야를 넘으면 제재가 따르므로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느니라. 또한 수도 중에 어느 정도의 힘을 얻어 따르는 사람이 생길 때 조심하지 않으면 어른이 없어 위태로운 고비를 맞게 되느니라.
34.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송혜완 선지는 연조로나 실력으로나 교정의 책임을 맡을 만한 분으로 교정원장에 거론되었으나 내 분야는 다르니 동생이 해야 하네 하고 3개월 동안 자리를 피하여 결국 내가 교정원장을 하게 되었고 이완철 선진도 정산 종사께서 당신을 감찰행정의 책임자로 내정해 두시고 대중에게 발표하려다가 다시 부르시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해야겠소 하시니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두 마음이 없었느니라. 또 내가 종법사직에 취임했을 때 박장식 선진과 이완철 선진 두 분 가운데 중앙단원을 맡을 차례였으나 두 분 모두 교단의 좋은 방향으로 하시지요 하고 일체 개의치 아니하셨으며 이 동진화 선진도 두 마음 없는 신성으로 법통의 대의를 세워주고 소리 없이 보필의 역할을 다하셨으니 모두 법가지를 잘한 큰 도인들이시니라. 3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경제는 항상 이소성대로 성공시켜야 하나니 대종사께서는 이동환 선진이 보화당을 운영하며 중국과 무역거래를 터서 큰 돈을 벌려고 한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우리는 돈을 벌고 사업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를 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 너무 욕심을 앞세워 일하지 마라 하시며 크게 꾸중하신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실패하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소성대로 해야지 그 일 하나에 전체의 성패를 걸어서는 안 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물론 그 심락이 주가 돼야 됩니다. 심락이 주가 돼야 되지만도 나는 심락만을 주체로 하는 그런 법으로 나는 운영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교육법 33장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심락의 반대는 뭡니까? 그 신락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몸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즐거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즐겁다. 우리도 이제 몸도 즐겁다. 어 그래서요. 지금 뭐든 여기 나오시는 것도 몸도 즐겁죠.
1: 심신만
0: 돼. 아 그게 이것이 이거 이제 이게 뭔가면 이게 종이에요. 이 주종 관계거든요. 그래서 신락이거든. 마음도 즐거워야 돼. 아 이제 몸도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사실은요. 우리 사람은요 마음만 있습니까?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으니까 몸도 이것이 뭔가 하면요 경쾌하고 가볍고 그래야지 자꾸 무겁고 이제 나이 들면 자꾸 무거워지대요. 아, 저도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좀 뭐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무거워지는 거요. 근데 몸도 무거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것인데 이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같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불법으로 이런 그 법으로 나는 지금 앞으로 미래를 이제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이제 경륜을 여기서 이제 밝혀 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락을 즐기는 것은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적당한 물질을 즐기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명만 수용하면 하는 것이 과거의 그 법이라고 하면은 나는 물질 문명도 수용해가지고 몸도 적당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로 그런 같은 그 불법으로 나는 지금 앞으로 이끌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교육법 33장에 이제 밝혀주신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얘기했을 거예요. 독실한 불자가요. 아들을 이제 출가시켰죠. 출가시켜갖고 아들이요. 사미계를 받았어요. 아들이. 사미계를 받아갖고 집에 왔다 그랬죠. 이제 바랑을 짊어지고 머리 다 깎고 이제 스님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왔어요. 오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저녁까지는 대접을 잘했다 그랬죠, 제가요. 저녁을 잘하고 나서. 근데 이제 바랑을 다 자기가 살았던 집 안 있습니까? 아들이 살았던 집이 있겠죠? 그 쓰던 집에다가 바랑을 다 풀고 이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스님, 아들이 스님만 됐습니까, 이제? 스님, 여기서 주무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하룻밤 자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스님, 견성을 하셨습니까? 견성을 하셨느냐고 물어요. 삼위계를 받았는 견성을 물으니, 그런 게 이제 제가 못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견성도 못한 사람이 집에 와서 잡니까? 이래버리니까 아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못 자고 가버렸단 말이죠. 이 철저하게 뭔가 하면요. 출가 중심이죠. 그렇습니까? 그 지금 어머니의 마음속에는요. 출가 수행자는 어째야 되고 출가 수행자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뭐 견성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화두 들고 지금 하는 것은요, 참선하는 것은 말인 거면 가나선은요, 이게 지금 화두를 깨치는 것이거든요. 그 화두를 깨치는 것은 바로 뭔가면 견성이에요, 견성요. 그 화두를 깨쳐갖고 자기 성품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 불교에서는 개정해. 마지막이 해지요. 그런데 원불교는 뭡니까? 영에게 예. 서양 연구 치사, 치사가 열매예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견성이 강제 궁극적인 목적이다, 목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그 아들이 말입니다. 집에 하루 저녁을 자려고 작정을 하고 갔다가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심낙입니까? 신낙을 절겠습니까? 못 절겠습니까? 못 절긴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그 하면서요. 근데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사실은 이제 이거 아 그러겠다 뭐 쉽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쉽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요 공부를 실다웃게 하는 사람은 공부를 실다웃게 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실다웃게 하는 사람은요 이 여기만 줄을 대고 하면은요 경계가 적어요. 경계가 적다 이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피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피경이에요. 이게 피경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를 줄을 대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신낙을 피경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피하는 거예요. 자, 피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초입자는 피해야 됩니다. 경계를 피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초입자만 되면 됩니까? 초입자를 면해가지고 우리가 공부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대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경계를 대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해성님 피경, 대경 내가 얘기 많이 했죠? 이 명심해야 돼요. 지금 저 피경, 대경 그래서 처음은 피경을 해요. 피경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힘이 갖추어지면 또 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낙을 즐기려고 하면은 경계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낙을 즐기는 것도 신낙을 몸으로 즐기는 이것을 피해버리고 즐기는 것은 반쪽짜리 즐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반쪽짜리 즐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온전한 즐거움은 뭔가 하면요 신낙까지도 우리가 말이죠 즐거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이게 말이죠 진정한 즐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래서 이게 지금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살아가고 하는 데는요 엄청 말이죠 그게 여러 가지의 경계가 같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든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또 힘이 들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인지가 발달되고 현대의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지금 복잡한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세상과 초월해버린 그런 출가 수도의 생활만 즐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요 우리 지금 원불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생활을 잘하면서 의식주를 잘 수용하면서 그 의식주를 우리가 말이죠 잘 우리가 선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계를 하나하나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하는 그런 것 공부가 이제 반드시 이제 뒤따라야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과 국가적 환경과 대비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세계 제1의 분단 국가죠? 분단 국가 아닙니까? 세계 하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예요. 그러면 이 분단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죠.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서 분단이 됐습니까? 하고 싶어서 분단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세계의 어떤 그 정서에 따라 갖고 분단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분단이 그 됐는데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답니다. 신동엽이요. 근데 이 시인이요. 1969년 60년 되니까요. 69년에 39세로 요절했어요. 이 신수는 39세. 근데 이 시인이 말입니다요. 계속해서 쓴 글이 뭔가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처해 있는 이 분단의 현실, 이 분단의 현실을 말이죠. 통탄을 하면서 시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과 북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정말로 멋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해갖고 살자 하는 내용의 시를 평생을 이 시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39세에 요절을 해버렸다니까. 근데 이 시인이 쓴 그 이제 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목이 뭔가 하면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아이고, 지금 껍데기들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날립니다요. 보이죠? 수타님 보여요? 껍데기. 껍데기는 가라. 하는 시를 썼다니까요. 멋지죠? 자, 이런 지금 말이죠.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와, 지금요, 참, 우리 사회 이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신낙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이고, 저는요, TV 뉴스 안 봐요. 안 보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지금 휴대폰에서 말입니다. 뉴스 검색해갖고 그냥 보고. 이 제목을 이렇게 보면 딱딱 나오잖아요. 나오니까요. 볼 것만 보고 안 보고, 그 제목만 봐도 뭐 내인 거 다 알잖아요. 그게 지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마음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호 유대관계가 하나도 지금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데 제가요 전에 이제 제가 저 우리 원각가나 하면서 우리 정산 종사님 서정님께서 지금 쓰신 건국론 얘기했죠? 들어보셨죠? 건국론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자, 몰라도 돼요. 제가 또 가르쳐드릴게. 건국론. 우리요. 정말로 정산, 종산지 대단하십니다. 이게 말입니다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건국론은요. 그 지금 해방 이후에 얼마나 혼란한 시국이었습니까? 이 시국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회적 메시지를 말이죠. 우리 정산 선생님 여러께서는요. 건국론이라고 하는 것을 저술해가지고 던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교단과 사회는요, 신낙, 이것이 뭐, 이 두 가지가 함께 즐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론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건국론의 핵심 첫째가 뭔가 하면요, 자주예요. 자주요. 지금, 자주가 안 돼요. 어떻게든지 붙어가죠. 정말로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요. 아주 묘하잖아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깃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오늘부터는요 8월의 마지막 화요일, 마지막 수요일, 마지막 목요일 이렇게 마지막 하루하루더라고요. 치열했던 8월의 여름날도 이렇게 하루하루 손꼽아가면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매일을 D-Day 삼아서 더 열심히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있잖아요. 그 말처럼 남은 일주일 부지런히 열심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8월 한 달 아주 멋지게 마무리해볼까요? 8월 25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B1A4의 D-Day 전해드렸어요. 8월을 시작하면서 와, 이 여름, 남은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살짝 막막했던 게 저는 아직도 좀 생생한데요. 벌써 8월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니. 걱정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잘 보낸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이번 한 주를 잘 보내야 8월의 마무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마지막까지 한번 파이팅 해보기로 하죠. 8월의 마지막 주 서울 지역은 비가 꽤 많이 오네요. 뭐 어제도 좀 부슬부슬 내리더니 오늘 아침에는 비가 곳곳에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꼭 챙겨서 나오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운전 당부를 꼭 드릴게요. 구간별로 제가 출근할 때는 진짜 비가 옥수같이 내려서 시야가 잘 확보가 되질 않더라고요. 안개등까지 시야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잘 켜고 주변에 좀 안전하게 조심조심 뭐 지각을 하지 않는 거, 빠르게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로켓처럼 빨리 쓱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아짜염 코너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담 없이 그냥 듣고 싶은 음악들 쭉 묶어서 보내주세요. 뭐 특별한 사연, 특별한 이유, 특별한 스토리 있으시면 좋지만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문득 이 노래들이 쭉 듣고 싶구나 싶으시면 저희에게 쓱 한번 들이밀어 보세요. 2부에 바로 전해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드로님께서 슈퍼 태풍도 튕겨내는 이번 더위 진짜 고래 힘줄보다도 질기네요. 남은 한 달 마무리를 잘하려고 해도 날이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뭐 좀 서늘해진 것 같다. 가을이 오나 보다 싶었는데 와, 8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다시 또 더위가 몰려오는 것이 봄 닮아가 나 이 여름이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뭐 아무리 더운들 뭐 어쩌겠어요. 9월 되고 10월 되면 선선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다려보자고요. 사이사마나님, 연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게 출첵합니다. 좋아요 하트 보내주셨고요. 5608님이 연아씨 여기도 비가 정말이지 억수같이 내리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산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좀 큰 우산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비 있으신 분들은 우비나 장화 신고 나오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으실까 싶고, 보도블록 이렇게 걷는 분들이 의도치 않게 차량들이 약간 폭포 같은 물을 튀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곳곳에 물 고인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자분들은 좀 안쪽으로 걸으시거나 차량들이 지나갈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가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서로서로 차량들도 좀 조심하시고 보행자분들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슈가, Tell Me Why, Young Tux Club 아시나요?

슈가의 텔미와의 영턱스 클럽의 아시나요?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뒷번호 9286님께서 안녕하세요. 수능 80일 조금 넘게 남은 고3이에요. 개학했을 때부터 꾸준히 듣고 있었는데 벌써 8월 말인 게 안 믿겨요. 유. 제 졸업식 등교길까지 열심히 청취할게요. 연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고3 친구가 우리 특가전과 함께하고 있었군요. 우리 9286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80일간 이제 수능 금지곡은 선곡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볼게요. 9286님 귀에 앵앵거리는 가사가 없도록 제가 한번 선곡에 주의를 기울여보겠습니다. 아, 파이팅이에요. 80일 조금 넘게 남았군요. 이제 뭐 어쩌든 저쩌든 이제 80일 조금 넘으면 아, 9286님. 아, 그래요. 9286님은 자유예요. 그때까지 파이팅입니다. 딕펑스의 노래입니다. 좋다 좋아.

딕펑스의 초타주와 엠플라잉의 환절기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292 혼자인 게 좀 괜찮군요.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14: 제초제는 타타타.
15: 한얼사이언스.

정용화 넌 내게 반했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 특가장 고객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신청곡 왓쨔염에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를 택해 주셨는지 잠시 후 여러분도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화요일 4부에는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 보는 시간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족분들을 나를 웃음 짓게 만든 행복과 감사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무엇이었는지 우리 특가정에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고 있을게요. 123 아빠님이 제가 서울에 비 엄청 온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 서울은 비 와요? 김제는 아침부터 쨍쨍이에요. 지금 27도 나오는데 너무 더워요 유유라고 보내주셨어요. 문드로님도 오늘 엄청 덥다고 글 보내주셨는데 와 김제는 햇볕이 쨍쨍이군요. 와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보면 우리나라도 진짜 넓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제는 아주 해가 장렬하고 서울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다른 날씨 속에 있지만 함께 즐겁게 즐겨보아요. 남유정입니다. 네가 참 좋아.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쑥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6818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한석규 8월의 크리스마스, 이정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박진영 썸머 징글벨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6818 고객님 신청곡 왔죠?

무더운 여름 한겨울 생각나는 노래들 듣고 싶으셨나 봐요. 6818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들었습니다. 한석규 8월의 크리스마스, 이정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박진영 썸머 징글벨 세 곡 전해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곡입니다. 아일린 Not Cute Anymore 준비했어요. 노래 띄워드리고 오늘 반상회 준비해서 3부로 건너오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2장 말씀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오디 어제보다 슬픈 오늘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화요일에는 우리 특가정 만상회 TMI 대잔치 문 열고 여러분과 신나게 부담 없이 가볍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거 아닌데도 항상 미루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귀차니즘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야지 하면서도 늘 미루게 되는 일. 진짜 별거 아니고 금세 해낼 수 있는 건데도 뭐 이상하게 내일 할까? 머리 할까? 뭐 오늘 저녁에 할까? 미루게 되는 그런 일들. 뭐 잔잔하게 예를 들면 뭐 손톱 깎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미루게 되시는지 여러분들의 귀차니즘에 관한 얘기들 오늘 한번 수다 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방송이 끝난 직후에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SAS 애인 찾기 듣고 반상회 시작합니다.

Surprise!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자기야 자기야, 나 요 정수리에 흰머리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 아니, 뒤에서 볼 때도 티 많이 나? 아우, 때 맞춰서 이 염색하는 것도 아주 일이다 일. 숙제가 따로 없다니까. 아이, 미장원은 내가 머리를 직접 만지는 것도 아닌데 아우, 거기까지 가는 게 왜 그렇게 귀찮나 몰라 정말.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아이, 자기들도 이런 거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미루게 되는 거 말이야. 오늘은 우리 그런 얘기하면서 그 뭐냐 그 폭풍 공감의 시간이랄까 뭐 그런 거 한번 가져볼까?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자기들은 대체 뭘 그렇게 미루게 되는지 뭐가 그렇게 귀찮은지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줘. 오늘도 날이 아주 푹푹 찌니까 말이야 시원한 아이스커피로 준비해봤어. 다들 한 잔씩 쭉 마시면서 우리 얘기해보자고.

태가장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나의 귀차니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폭풍 공감의 시간,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나누는 순간 약간 큰 위안과 위로를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시간을 함께 좀 가져볼까 봐요. 나의 귀차니즘, 뭐 해야지 하면서도 별거 아닌데 미루게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무물에 때 귀찮다 이정의 내일에 EXID 내일에 전해드렸고요. 3부 끝곡은 송재호입니다. 늦지 않았음을.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지.

0: 정연아입니다.
1: 예. Yeah.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데이식스의 Maybe Tomorrow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에서는 우리 반상회 주민 여러분들이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7534님께서 청소요. 눈에 먼지가 보여도 흐린 눈. 안 보는 책 정리도 항상 거의 흐린 눈에 못 본 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변할 듯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고요. 6927님 온 국민의 숙제 설거지입니다. 아 그쵸. 라면 하나 먹고 바로 하면 금방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거지 탑을 만드는 척 바로바로 해야겠죠 라고. 사실 바로바로 하면 한 개 두 개인데 이게 설거지 통에 가득 쌓이면 더 하기 싫긴 하잖아요. 근데도 늘 먹고 난 직후에 바로 하지 않고 탑이 쌓일 때까지 넣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승현님, 저는 밥 먹는 게 귀찮아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도 있어요. 아, 사실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예전 같았으면 그게 밥 먹는 게 귀찮다고요 할 법도 한데 집에 식구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니까 진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밥을 안 먹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미약하게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떼지님 건강검진이요. 왜 항상 미루다 12월 30일 31일에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걸 저는 다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만 미루시는 것 같은데 전 지금 뭐 다 해당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제가 여러분 중에 게으름 최고봉인가요? 1087님 저는 냉장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미루고 있어요. 냉장고가 만능보관소가 아닌데 먹지도 않으면서 쟁여두는 거 왜 버리질 못하는지 이번 주말에 꼭 해야겠어요. 0891님 운동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하려는 운동 작심 3일까지는 잘하다가 왜 이렇게 오늘은 힘든지 아 그래도 해야겠죠. 이영차! 라고 보내주셨고요. 3450님 저요 인도에서 딸이 사다준 원피스랑 스커트 수선한다고 계속 차에만 싣고 다녀요. 8월이 다 가기 전에 수선해서 여름 가기 전에 몇 번이라도 입을 거예요. 하하 하셨는데 8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수선 맡기셔도 그래요. 이제 인도에서 사오신 옷이라 진짜 여름 옷이거든요. 여름에 입으셨으면 진짜 예쁘게 입으셨을 것 같은데 3450님 더는 미루실 수 없는 날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또 제가 넉넉잡아 내일까지 넣어드렸어요. 오늘 내일 중에는 꼭 세탁소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왠지 맡겨도 찾으러 안 가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방송이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조이어 클락입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내일 널 데리러 갈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뒷번호 0956 쓰시는 분. 다리를 깁스하게 되면서 걸어 다니기가 좀 어려운데요. 또 뭐 택시를 타자니까 너무 애매한 거리라서 잡히면 타고 아니면 서둘러서 나서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비까지 오는 날 너무 친절한 기사님께서 천천히 타고 내리라며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연아 씨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뒷번호 5623 쓰시는 분. 벼르고 벼르던 히피펌을 용기 내서 해보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역시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하나 봐요. 뒷번호 7103 쓰시는 분. 거의 일주일 가까이 장바구니에 담아놓기만 하고 결제를 할까 말까 매일매일 고민했는데요. 세상에나 할인 쿠폰을 넣어준 거 있죠? 이건 분명 살아낸 계시겠죠? 가뜩이나 갖고 싶었는데 할인까지 완전 나이스!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Come and catch ya!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의 나이스한 순간들을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행복한 순간들, 소소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우스룰즈 피처링 이윤정의 Do It, MRJ의 아스피린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제가 아침에 오늘 비가 억수같이 온다, 우산 큰 거 쓰시고 장화 신고 나오세요 막 말씀드렸는데 지금 등 뒤에 창문을 내다보니까 너무 해가 쨍하니 빛나고 있어서 어떡하죠? 저 때문에 장화 신고 나오신 분들이 연아씨가 장화 신으라고 해서 신었는데 너무 쑥스럽다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빨리 그칠 비가 아니었는데 이상하네요 정말.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목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곽진원 일종의 고백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